0: 재무 장초초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예요.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4월 달에 한중우호동행협회에 지역사회과 연대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2: 네, 4월에는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의 후원으로 딸기잼, 페인버섯, 봉동 등 다양한 식료품을 필요한 후원들에게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0: 4月,在泉州全球食品银行的支持下,协会向有需要的会员发放了草莓酱、金针菇、春白菜等多种食品,将温暖传递到社区。
2: 네, 또한 4월 11일에는 한중우호동행협회를 비롯하여 지역이주민협회, 각국커뮤니티, 전주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차별없는노동자지원네트워크와 함께 전부지역 유학생 및 이주 노동자를 위한 노무, 법률 상담, 강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0: 4월 11일, 한中友好同行协会联合地区移民团体,各国社区,泉州市非正规劳动者支援中心,以及无歧视劳动社会网络,共同举办了面向全北地区留学生及外籍劳动者的劳动与法律咨询座谈会。
2: 네, 4월 15일에는 한중우호동행협회 봉사자들이 사단법인 푹다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수 한 그릇 나누면 정을 나누고 작은 인사 속에서도 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0: 4월 15일, 协회 지원자 전왕 社团法人 푹다 与当地老人共同温馨时光 一碗热腾腾的面条传递着彼此的关怀，也让人在简单的问候中感受到真挚的温暖。
2: 이어 4월 26일에는 협회 회원들과 자녀들이 전북 체육대회 후원으로 현대 축구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함께 즐겼고 아이들과 함께한 뜻깊은 경험 속에서 서로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지는 하려네요.
0: 4월 26일, 协회 회원及 子女在 体育 大会的支持下,共同观看了现代足球比赛。大家齐心加油,在热烈的现场氛围中共享快乐,孩子们也收获了难忘的体验,彼此的情感更加紧密。
2: 이처럼 4월 한 달 동안 한중우호동행협회는 나눔과 연대, 그리고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게 하여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0: 通过这一系列活动,한중友好同行协会在4月持续践行了分享,廉洁与温暖同行的理念,今后也将继续与社区携手,为移民的稳定融入与权益保障不断努力。 역시 나눔을 하면 할수록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저희 한중우호동행협회는 지역사회랑 아주 든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지역주민분들 다 같이 어울려서 수수처장하는 재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활동 쭉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아디지 말고 많이 보내주세요.
2: 보내주세요. 와,
1: 정말 많은 활동이 하셨네요.
2: 네, 맞아요.
1: 5월 달에도 정말 행사 많은 달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2: 네, 그럼요. 어린이날?
0: 저 어버이날도.
2: 또 스승인날도 있고요.
0: 네. 오, 부부날까지 있어요.
2: 근데 여기까지 생일까지 겹치면은 진짜 지갑을 얇아지는 달이네요.
0: 저희 집에 진짜 그래요.
2: 진짜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주 아줌마들의 속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아내이기도 하고 며느리, 하부모, 게다가 직장인까지 다 해내고 계시잖아요.
2: 이거 이야기 시작하면은 할 얘기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1: 할 말 많으면 좋은 거죠.
0: 많죠. 쌍꺼女人一台戏. 여자 셋만 모여도 시끌벙적한데 아줌마들 모이면 숫다가 터져 나오는 거 당연하죠.
2: 네, 그러네요. 진짜 맞아요.
1: 맞아요.
2: 완전 공감돼요.
1: 네네. 우리 협회에 크고 작은 봉사활동 정말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百善孝为先. 100가지 성행 중에서도 효도가 으듬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봉사 많이 해봤는데 그럼 다가온 어버이날에 집에서 어떤 효도 봉사 해볼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2: 네,
0: 네, 좋아요.
2: 좋아요.
1: 네, 어버이날 중국이랑 한국이 날짜부터 다르잖아요.
2: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어머니날은 5월 첫째 주 일요일이고요. 아버지 날은 6월 둘째 주 일요일이네요.
0: 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 날에 엄마한테 전화 드렸는데 아버지 날은 자주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저도 그래요.
2: 저도요.
1: 그럼 그런 점에서 한국은 5월 8일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챙기니까 한 번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서서파태지 않으니까 좋아요.
2: 두고 보니 그러네요.
1: 네, 저는 시아버님만 계셔서 어버이날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주로 외식해요. 두 분도 한국에서 오래 지내셨잖아요. 어버이날에 보통 어떻게 보내요?
2: 저희 집에는 형제 자매가 많아서 어버이날 그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외식도 하고 가끔은 다 같이 여행도 가요.
1: 오, 그래요? 국내 여행 가시나요?
0: 5월 초에 중국 여행은 절대 비추예요. 노동절 기간이라 일주일 가량 쉬거든요. 관광지 가면 사람이 구경만 하다 올 수도 있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풍경 보러 갔다가 사람 물결만 보고 오는 셈이죠.
0: 정말 그래요. 사진 찍으면 배경이 풍경인지 사람들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2: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주로 국내 여행만 다녀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있잖아요. 수업이랑 연계해서 경화도 하고 저도 함께 한국 문화도 같이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 가족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움직이기가 너무 좀 어려워요.
1: 네. 아,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0: 와, 남편분은 네. 진짜 멋지시네요.
2: 네네.
0: 저의 가족은 다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서 시간 날 때마다 꼭 한 번씩 얼굴 보려고 해요. 같이 밥도 먹고 가끔 쇼핑도 하다 보니 그렇게 다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1: 그렇고 보니 우리도 이제 부모 되잖아요.
2: 네, 맞아요.
1: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혹시 아이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2: 제가 그냥 비싼 선물보다 하루라도 엄마 좀 덜 부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죠.
0: 그러게요. 저희 애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드리려고 챙겨온 카네이션이나 케이크를 저희한테 줘요.
1: 아,
2: 네. 저희 집에 애들 다 커가지고 지금 5학년, 6학년 됐거든요. 가끔 손편지도 썼고요. 요즘에 그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 중국에서 유행하는 노래도 불어줘요.
1: 오, 정말 감동이네요.
2: 네, 네, 맞아요.
1: 저희도 한국에 산 지 오래돼서 그런가 자연스럽게 한국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5월에 결혼식 엄청 많잖아요. 선생님도
1: 맞아요.
0: 5월에 신부시죠?
1: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참, 이번 주말에도 결혼식 갔다 와야 돼요.
2: 혹시 다문화 가정 친구 결혼식인가요?
1: 맞아요. 저희처럼 중국 신부가 한국 신랑의 결혼식이에요.
0: 5월에 신부하면 이제 곧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한국 분이랑 결혼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죠. 선배로서 추보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혹시 결혼 후에 겪게 되는 문화 차이나 같이 살면서 느끼는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해주실 만한 조언 있으실까요?
1: 네, 갑자기요?
2: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한중 동행 라디오 같이 들으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도 되고 혹시 오해도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1: 결혼 얘기라면 저한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중구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 네.
1: 제 고향에서는 양가 친처들이 신혼 부부들 차례차례 자기 집에 초대해요. 오셔서 도담도 해주시고 평소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주면서
2: 네.
1: 신혼 부부가 자연스럽게 더 배워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신혼 부부가 시부모님이나 친처 어른들께 먼저 전화가 인사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중국은 어른들이 먼저 신혼 부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 네, 한국에서는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끼리 간단하게 식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은 집집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요. 네,
0: 중국에서는 家宴, 가연이라고 해서 집에 손님을 초대해 정말 정석호 대접하는 게 최고의 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몇몇 친구들도 조금 서운했었어요.
2: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머릿속에 아, 이 문화 차이구나 생각해도 마음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는 서로 잘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맞아요.
1: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이 다가 아니고 그 사랑을 잘 지키려면 소통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 아, 참. 초초 선생님이 가족이나 아동 상담 전문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선생님께 어떻게 위로를 드리면 좋을까요?
0: 물론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2: 네.
0: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서서히 적극하게 되잖아요.
2: 네.
0: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0: 꼭 부부의 날도 다가오니까 남편분이 따뜻하게 챙겨주신다면 그 진심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520520 부부 사이에 꼭 챙기는 날이죠.
0: 맞아요.
1: 그러게요.
2: 맞아요.
1: 부부의 날에 무슨 선물이 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요.
2: 네, 궁금해만 하지 말고 우리가 라디오에서 형부한테 직접 말해볼까요? 어때요?
1: 저만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0: 남편 이름을 직접 불러요? 근데 라디오 안 들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2: 그럼 우리 모든 아내분을 대표해서 여보라고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1: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 뭐라고 외칠까요?
2: 여보, 우리 부부의 날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해볼까요?
0: 아, 근데 우리 남편도 분명히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2: 그래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준비 시작!
3: 여보, 우리 부부의 날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1: 참 재밌네요.
2: 네.
0: 5월은 진짜 행사카 주줄이 이어지네요.
2: 네.
0: 청취자 여러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2: 네, 지금까지 한종 동행 라디오 5월의 선물 따뜻한 동행 1부와 함께 했는데요. 2부에는 특별 캐스트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부한비였고요.

0: 네, 안녕하세요. 한종 동행 라디오 5월달 2부에 아주 소중한 손님들이 와주시는데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우, 소리만 들어도 오늘 스튜디오가 완전 어린이날 분위기인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오, 좋아요. 먼저 오늘은 1학년 대표 최연서자 지은이부터 한번 해주세요.
2: 네, 大家好，我叫吴子仁，今年8岁，他是我的哥哥。
0: 오, 너무 잘한다. 오빠까지 소개해주니까 이번에는 오빠도 자기소개 해볼까요?
3: 大家好，我叫吴子仁，今年9岁。
0: 와우, 역시 학교 대표로 뽑힌 이유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4학년 대표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4: 大家好，我叫李诗雨，泉州西门小学4年级的学生，今年10岁。
0: 와우, 4학년이라 자기소개도 길어졌네요. 자, 이번 차례는 5학년 대표예요.
5: 大家好，我叫苏颖珍，今年12岁。泉州孝林小学5年级的学生，
0: 오, 잘한다. 언니도.
6: 大家好，我是尹真的姐姐苏颖一，今年13岁，我也在泉州孝林小学上学，今年上6年级了。
0: 와우, 전주 효림초등학교 대표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오늘은 한종 동행 라디오 이종 언어 방송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초대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 관심 많은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새 다른 경험도 들려주려고요. 그런데 혹시 5월 달에 뭐 특별한 날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1: 네, 어버이날, 어린이날.
0: 어흥.
4: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이요.
0: 네.
2: 우리 오빠 생일이요.
0: 어?
3: 제 생일도 5월 달이에요.
0: 그래요? 5월달에 정말 축제의 달이네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지석이 생일은 중국어로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1: 네.
0: 네, 그럼 준비됐나요?
1: 네.
0: 네, 시작!

0: 행복 가득한 한 해분 되세요.
1: 와우, 감사합니다. 지서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중고 생일 노래까지 들어봤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국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나요? 뭐 비법이라도 있나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우리 연희부터 간단하게 비결 좀 알려주세요.
2: 从小，我妈妈就用中文和我交流，但是小的时候我听不懂。后来上学后，我和妹妹每个假期都回姥姥家，姥姥家在中国的烟台。妈妈就把我们送到学习班，跟中国小朋友在一起学习。慢慢的，我们的汉语就变越来越好了。
3: 我小时候，妈妈给我讲很多很多的中国的故事。
1: 오, 역시 엄마 파워는 어디서나 대단하네요. 그럼 지금 엄마도 중국 이야기 자주 안 해줘요?
2: 네, 现在妈妈总让我们写作业，好好学习。
3: 네, 맞아요.
1: 네, 역시 엄마들의 마음이 전 세계에 다 똑같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4: 好的。
1: 혹시 다른 친구들도 중국 유치원 다녀본 적이 있나요?
5: 네, 저희요.
1: 오, 네. 혹시 중국 유치원 생활 궁금했는데 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 수 있나요?
0: 저희 很多人的饭很好吃。 我喜欢中国的儿歌。
1: 중국 동요요? 오, 그럼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0: 好的。

0: 박수. 야, 오늘 방송이 마치 작은 발표회로 변신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우는 중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1: 我没去过中国的幼儿园，不过我会背唐诗。
0: 중국 당시 외울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1: 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
0: 오, 맞습니다. 멀리 있는 풍경을 보고 싶으면 역시 더 높이 올라가야겠죠. 보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네요. 중국에 다녀온 경험도 많고 한국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도시도 있대요. 그럼 이번도 6학년 대표 연희부터 소개해주세요.
2: 我想推荐给韩国小朋友的地方是中国的北京，因为北京是中国的首都，北京有天安门广场，还有世界有名的万里长城，还有故宫。万里长城是古代的劳动人民为了抵御外敌的入侵，用双手对其而成的。 它犹如一条长龙，雄伟壮观。人们常说，不到长城非好汉。要是站在长城上，一定要大声喊出：“我来了，长城，我是好汉了。”
0: 와우, 맞아요. 중국의 수도는 바로 베이징. 그리고 만리장성, 또 고궁까지. 중국에 가면 꼭 한 번은 돌아야 할 대표 관광지이죠. 자, 이제 윤종이 어디를 추천해 보고 싶어요?
3: 我去过烟台，还去过哈尔滨。我觉得哈尔滨很好玩。去年放寒假的时候，我跟妈妈、姐姐一起去了哈尔滨，因为那里有世界有名的冰雪大世界。白天时晶莹剔透，夜晚时五光十色，就跟动画片《冰雪王国》里艾莎公主 建造的冰雪城堡一模一样，有高高的天塔，有各国有名建筑的冰雕，还有十二生肖的雪雕等等，所有的冰雕都发出耀眼的光芒，特别特别美。哇哦，
0: 설명을 어쩜 이렇게 잘해요? 정말 동학서 왕군이 따로 없네요. 우리 듣고 있는 친구들도 당장 비행기표를 사고 짐을 정리하고 싶대요. 그럼 이번은 시우도 소개해 볼까요?
1: 刚才姐姐们介绍了哈尔滨，所以我想介绍一下上海、杭州和重庆。
0: 어? 특별히 상하이, 항저우, 重庆 세 도시를 고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1: 我觉得去外国旅行，首先要去那个城市的博物馆，所以去上海、杭州、重庆的时候，我都参观了大韩民国临时政府纪念馆，让我感受到了韩国独立运动的震撼，也体会到中国和韩国的友谊之深。
0: 오, 진짜 멋진 경험이 있네요. 하얼빈뿐만 아니라 상하이, 항저우, 종칭까지 중국 곳곳에 한국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도 새삼 놀랍네요.
4: 저도 말하고 싶은데 아직 중국어로 말할 자신이 없어요.
0: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어로 말해도 돼요.
4: 저랑 오빠랑 엄마랑 얼마 전에 유난 다리에 다녀왔어요.
0: 오, 네, 그러게 몽고까지 가족 여행이라니 진짜 부럽네요.
4: 저기 가면 정말 대박이에요. 커다란 농장도 있어서 귀여운 동물한테 먹이고 정글 어드벤처도 직접 해봤거든요. 또 어아이 호수가에서 자전거 타고 전통 의상 입고 인생샹도 찍었죠. 쌀국수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솔직히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봐서 벌써부터 설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홍콩이랑 마카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잘 나간 왕국에 온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어요. 놀이공원도 꼭 가보고 싶어요.
0: 오, 우리 친구들 덕분에 진짜 북쪽부터 남쪽까지 중국 대표 도시들 꿰고 온 느낌입니다. 덕분에 랜선 여행 제대로 했네요.
2: 正在听我们广播的观众朋友，是不是很想马上准备行李出发了呀？
1: 中国不仅有很多好玩的地方，还有很多很多好吃的。
0: 아, 맞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혹시 중국 어린이날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3: 저요, 6월 1일이에요.
0: 오, 역시 다들 잘 아시네요. 혹시 어린이날은 어디로 놀러 갈지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저희가 방금 소개한 중국 도시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真的，去中国哪里玩都不会后悔。
0: 오, 아이디어 좋네요. 근데 어린이날 얘기가 나온 김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국에서 5월 5일에 쉬잖아요. 그럼 중국은 6월 1일 어린이날에는 쉴까요? 안 쉴까요?
2: 쉬어요?
3: 안 쉬어요?
2: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어린이날에 학교에서 공연도 하고 학교들끼리 모여서 축제처럼 크게 열기도 한대요.
1: 맞아요. 저도 제 중국 동생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MC 보는 영상을 본적 있는데 솔직히 그거 좀 부럽더라고요.
5: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에 집에서 쉬거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많아요. 어렸을 땐 그런 시간들이 참 재밌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직접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와, 진짜 멋진 말이 있네요. 이제는 받기만 하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린이날을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구나 하고 뭉클하실 것 같아요.
2: 我
4: 觉得我妈妈也不会。
3: 我妈妈也不会。
0: 그래요. 여러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자가님한테 쪽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봤더니 연희 친구는 지금 전주 효림초등학교 전교 학생 회장이래요. 시우는 전주 소문초등학교 학급 부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은이랑 지석이는 동화 구연도 하고 태권도에 피아노 연주회까지 나가다는 거 있죠.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안칠 수가 없죠. 와. 잠깐만, 이번에는 진짜 큰 박수로 축하해야 할 일이네요. 윤정이는 밴드부에서 보고로 합격했다네요. 자, 큰 박수! 와!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각자 자신을 위해도 자, 박수 한번. 자, 와!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오늘 방송도 최고이네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5월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까지 정말 행사도 많고 챙길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부모님이랑 선생님을 위해 요즘 중국에서 아이들이 인기 폭발인 노래를 준비해 봤어요. 한곡 불러드리고 싶어요.
0: 와우, 역시 우리 학생회장 센스 최고예요.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또 이런 무대 보겠어요? 좋아요. 다들 긴장 풀고 준비됐으면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3: 네, 준비됐어요.
0: 네,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0: 네, 라디오 들으면서 부모님이랑 선생님 분명히 눈물 살짝 거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더잘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또 준비한다면서요. 부모님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진짜 마음이 든든해져요.
1: 맞아요.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아동학대 예방이랑 피해 아동 보호를 전문으로 맡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이 기관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그리고 피해 아동이나 가족 상담, 치료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2: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락처는 063-283-1391이에요. 여기는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까지 관할하고 있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쓱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3: 그리고 전북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익산시 쪽 아동보호를 맡고 있죠. 아, 또한 군데. 전북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남원시랑 인근 동부권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4: 전북 해바라기 센터인데요. 이름이 너무 예쁘죠? 함께 알고 계시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이 밖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꽤 많아요.
1: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톡톡 2026 드림 아이 유아 발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전북교육청에서 동네 모든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 검사비 지원에다 발달 프로그램 운영까지 공사립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다 챙겨주는 사업이에요.
0: 오, 정말 감사합니다.
1: 이런 정보는 설마 내가 쓸 일이 있겠어?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될수 있거든요.
3: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정보도 어느 날, 아, 그때 드러나서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유쾌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꼭 필요한 정보는 마음 한켠에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0: 오, 그러면 웃음도 정보도 둘다 놓칠 수 없죠. 오늘 방송에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아 가시길 바랄게요.
1: 아이 한 명의 웃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찬성입니다. 저희 한종 동행 라디오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과 지역 사회를 이는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종 우호 동행협회 5월의 선물, 따뜻한 동행과 정해 드린 정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해봉초등학교 1학년 1반 오지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해봉초등학교 3학년 1반 오지서입니다.
0: 모든 선생님들 스승의 날 축하합니다. 특히 우리 나준 선생님 사랑합니다.
1: 우리 최성조 선생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두 엄마, 아빠, 어머니나 축하하고 특히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0: 어린이나 어린이들도 축하합니다.

0: 5월은 정말 신기하게도 소중한 날들이 한데 모여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졌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잠깐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매일 저를 위해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일하면서도 학교 활동 참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몸살 나실 때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엄마,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 안길 때면 피곤해 보여도 싹 감추고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저는 사랑을 먹고 쑥쑥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 가끔 말도 잘안 듣고 방에 들어가서 몰래몰래 핸드폰하고 숙제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서 엉뚱한 짓을 할 때도 많고, 놀다가 자주 넘어져서 무릎에는 항상 상처가 있는 거. 매번 또 다쳤니? 하시면서도 약을 발라주실 때는 손길이 늘 따뜻해서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져요. 제가 실수를 해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니? 하시면서 결국엔 다 이해해 주시고, 한 번도 미워하신 적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꼭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엄마, 아버지께 예쁜 말만 하고 착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잘못 전하지만 오늘은 꼭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웃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항상 저를 다정하게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큰 절을 올립니다. 1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구연경 선생님, 2학년 때 저와 함께 해주셨던 진주원 선생님, 3학년 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윤대성 선생님, 4학년 담임 김태임 선생님,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까지 한분한분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유치원 때 저를 돌봐주셨던 선생님의 이름도 떠오르네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선생님, 매일매일 맛있는 금식을 준비해주시는 영양사 선생님들, 학교를 잘 이끌어주시는 교성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중요한 걸 깜빡 놓칠 때도 많아요. 체육 시간에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다칠 때도 있고, 장난에 쳐서 선생님께 죄송할 때도 많았어요. 선생님들께서 저를 미소로 받아주시고, 귀엽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밝게 웃으시며, 할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괜히 걱정이 많던 저도 용기가 나고 언젠가 꼭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겨요. 앞으로도 선생님 손꼭 붙잡고 토실토실 잘 자라고 싶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니까요. 학교에 가는 일이 점점 더 신나지고 선생님이 계셔서 매일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매일 저와 함께 웃고 뛰어놀아주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같이 노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덕분에 저도 훨씬 용감해지고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친구들은 정말 보물 1호예요.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신나는 추억을 모래알처럼 많이 많이 쌓고 싶어요. 친구들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1: 大家好，我是泉州孝林小学6年级的苏颖依。안녕하세요，전주효림초등학교6학년소연이입니다。
2: 大家好，我是孝林小学5年级的苏颖真。안녕하세요，전주효림초등학교5학년소연정입니다。
1: 5월에는참기념일이많은데요，그중에서5월15일은스승의날입니다。
2: 그런데중국에서는스승의날이언제인가요?
1: 중국스승의날은9월10일이에요。제가아는이유는저희외할머니께서중국고등학교선생님이시기때문이에요。
2: 맞아요。저희엄마도매년9월10일이되면외할머니께축하메시지를보내고저희도같이인사를드려요。
1: 그럼저희가효림초등학교선생님께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선생님안녕하세요。항상저희를위해애써주시고따뜻하게보살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수업시간마다저희가이해할수있도록여러번설명해주시고끝까지포기하지않고가르쳐주시는모습에늘감사한마음을느낍니다。
2: 제가힘들거나자신감이없을때에도선생님께서는늘제곁에서응원해주시고용기를주셨습니다。선생님은때로는엄마처럼따뜻하시고때로는친구들처럼다정하신분입니다。선생님의한마디한마디를저는항상마음에새기고있습니다。
1: 지금은저희가많이부족하지만앞으로더열심히공부하고성장해서선생님의기대에꼭보답하겠습니다。어디에있더라도선생님을잊지않겠습니다。
3: 선생님항상감사합니다。건강하시고매일행복하세요。선생님을사랑합니다。
1: 5월특별행사를맞이하여저희가정성껏작은영상을준비했습니다。이어지는영상에는저희가작년에선보였던중국전통부채춤과동생이중국어로부른노래도함께담겨있습니다。예쁘게봐주세요。

Crack me.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감사합니다.
1: 6월 3일 우리 동네를 활짝 비울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내일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 6.3 지방선거 잊지 말고
0: 투표하세요.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천주입니다. 자,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팀을 소개합니다. 어쿠스틱 듀오 밴드 2TR인데요. 숫자 2, 2, 그리고 영어 대문자 T와 R, 그래서 2TR인데 음악계에서는 2트랙을 줄여서 2TR로 적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2트랙이라는 말에서 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종원, 윤상현 두 사람 모두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듀오 밴드입니다. 2TR이 들려드리는 따스하면서도 위로를 주면서도 뭔가 경쾌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곡 2TR의 숲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볼 팀은 고니 밴드입니다. 고니는 순한 글로 백조를 의미하죠. 백조 같은 우아한 날개짓으로 음악의 하늘을 항해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8년에 EP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뭐 이미 그전에도 오랜 기간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니 밴드의 곡 중에서 물 주세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에서 이 보컬인 고니 씨가 자신의 머리에 정말로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곡이기도 하죠. 자,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함께 노래 투티알의 숲 그리고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입니다. 2020년에 첫 작품 아무래도 나 그리고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발매를 했죠. 독특한 음색과 가녀린 슬픔을 담은 감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이 2022년에 발매한 어디까진 거니 우리입니다. 자, 이 곡은 이별하지 못하는 연인의 이야기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이 끝없이 혼자만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 우린 어디까진 걸까? 내가 널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헤어지면 모든 게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준비해 드리고요. 다음은 밴드 노야입니다.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는데, 지치고 소외된 자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자라는 뜻을 가진 밴드 노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밴드 노약자석의 주축 멤버 이병진, 김민수, 이승준, 정찬이 모여 결성된 밴드입니다. 요즘에는 보컬 이병진 씨가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팀의 이름이 원래는 노약자석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팀명을 간단하게 더 노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노야 혹은 노야 밴드 노야로 부르고 있는데요. 혼자라면 보잘것없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더욱 멋지기에 순탄치는 않겠지만 가보자. 우리의 승리를 위해라고 앨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노야의 음악 중에서는 자,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그리고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자,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밴드 리프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밴드 리프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모던록 밴드인데, 지금은 단지 모던록이 아니라 다양한 락 분야에 다양한 음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4년 청춘발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리프, 5인조 밴드로 다양한 음악 창작 활동과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죠. 멤버 김관우 씨는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의 5기 아티스트로 선정되어서 창작 지원을 받았고요. 이 밴드 리프는 두 번째 싱글 슈리마를 통해 분노한 신에 대한 경외를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이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이라고 하네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타와 보컬에 이인규 씨가 주축이 된 블루스 팀이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노래 홈커밍을 준비했습니다. 이 밴드의 이름이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인데, 이 이름이 이인규 씨가 어린 시절에 춤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한 대회에서 카포에라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리언 팀을 만났답니다. 그때 그 팀의 악기와 춤에 뭔가 영혼을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메워뒀다가 나중에 밴드를 시작할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 영혼까지 울리는 음악을 들려드리자 라는 의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음악, 블루스 음악을 하는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음악 홈커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 홈커밍.

밴드 리프의 슈리마 그리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이백희고요. 자, 이제 준비한 곡은 재즈밴드 바람처럼의 음악입니다. 2012년에 결성된 퓨전 재즈밴드 바람처럼. 이 퓨전 재즈를 기반으로 뭐 펑크, 클래식, 라틴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죠. 멤버로는 김영주, 노용현, 박윤호, 장경수, 최고은 등인데요. 재즈밴드 바람처럼은 대중에게 재즈를 친숙하게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에 최근에는 브라스적인 요소를 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 바람처럼의 스타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소리라는 말에 사랑 애자를 합쳐 탄생한 소리애라는 팀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사랑한다는 무한 창조 음악 밴드죠.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로 친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움을 주는 퓨전 국악팀 소리애입니다. 자, 2011년에 창단한 소리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소리애의 음악은 수궁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애의 수궁연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국연까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들으실 우리 지역의 음악가는 송은채를 골랐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은채 씨는 포크 기반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뮤지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EP 음원, 음목, 싱글 음원, 날 그냥 내버려둬를 비롯한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하와, 곤, 레드솔, 피버 등의 뮤지션들과 협업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느린 날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송은채 씨 노래 중에 도망가지 마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슬로우진입니다. 부드럽고 진하게 슬로우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밴드 슬로우진은 보컬 최영진, 이 최영진 씨가 영국에서 보헤미안으로 살아가던 중 술, 그 중에서 진의 종류 중 하나인 슬로우진을 마시면서 영국인 친구들이 밴드 이름을 추천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랐고 20살부터 홍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배우들을 생각하며 먼저 내공을 쌓았고 그 내공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인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공연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메모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저작권 협회에 한곡한곡 등록이 되는 곡의 수만큼, 그만큼이 본인의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작사, 작곡, 기타, 보컬의 최영진, 베이스의 이희상, 건반의 정영광, 드럼의 홍지영 씨까지 4명이 들려주는 슬로우진의 노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자,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아우리입니다. 아우리는 뮤직레인의 김승재, 최은석, 고은혁, 예, 그리고 탄탄한 연주력의 실력자 이종민, 이종원,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2019년에 결성한 5인조 밴드입니다. R&B, 소울, 디스코, 펑크 등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적 요소들을 흡수하여 빈티지하고 로파이한 질감의 신스팝 사운드를 빚어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우리의 노래 중에서 Do and Di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을 노래합니다. 그 어느 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와 나 꼭 길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밴드 아우리의 Do and Dive를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은 오우밴드, 고막을 울리는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오우밴드입니다. 최초에는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바로 저입니다.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네 사람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최연비, 이백희 두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우밴드의 사랑 노래 손금까지, 밴드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방금 전에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그리고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었습니다. 자, 오늘 몇 팀이나 만났을까요? 몇 곡을 소개해드렸을까요? 한번 쭉 보죠. 2TR의 숲, 고니밴드의 물 주세요,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 그 바람처럼의 스타트, 소리의 수궁연,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봐,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12곡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5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1: 여러분들 어떻게 네. 보내십니까?
0: 아, 출혈이 예. 너무 심해요.
1: 그렇습니다. 진짜. 네. 지갑이 텅 빈 네. 지갑이 되고 있어요.
0: 이게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1: 네.
0: 참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들이
1: 그렇습니다.
0: 워낙 많다 보니까.
1: 네.
0: 근데 요즘은 그 이제 물론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1: 네.
0: 가장 그 어린이날에 각광받는 인기 있는 그 선물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저의 딸을 기준으로 네.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유행하는 물건에
0: 그렇겠죠?
1: 대한 호기심이 제일
0: 네,
1: 컸어요.
0: 네.
1: 작년 이맘때는 라부부?
0: 그게 뭐예요?
1: 뭐 인형 아, 홍콩인지 중국인지 그 네. 인형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0: 아, 그 뭐 부부 뭐 그거 아니에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악마 캐릭터인데 네. 이빨이 이렇게 이렇게 돌출되어 네, 있는 네, 그런 네. 그 인형이에요.
0: 네.
1: 근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0: 네,
1: 그게 또 유행이었었고 작년에서 올해 오는 동안은 두쫀쿠니 뭐
0: 아~
1: 예, 여러 가지 뭐 음식들
0: 네.
1: 유행이어서 시기시기마다 네. 살 날랐고
0: 네.
1: 최근에는 이제 제 자녀가 6학년이 되다 보니
0: 네.
1: 현금을 가장 선호하는 예, 아빠 나는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해.
0: 그러면 예. 요즘은 이렇게 넣어주 아이도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다니나요? 그래서 가는 현금을
1: 넣어 주나요? 저도 몰랐는데요.
0: 네.
1: 아이가 부모 카드 쓰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그렇대요. 그래서 요즘은
1: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0: 이렇게 그 네. 넣어줄 수 있는
1: 예.
0: 체크카드인 셈이죠.
1: 예예.
0: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용돈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나요?
1: 그러니까
0: 네.
1: 그, 저는 그게 당연히 불법이 아닌 줄 알고
0: 대부분 엄카, 엄카
1: 한번
0: 뭐
1: 써라
0: 아,
1: 이렇게
0: 네,
1: 줬었고요.
0: 이렇게 쓰잖아요.
1: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아,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자녀 명의로 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열린다.
0: 네, 합법적으로.
1: 예, 예, 합법적으로 그걸
0: 미성년자
1: 해주겠다.
0: 자녀들을
1: 예, 예, 예.
0: 위해서.
1: 예, 예.
0: 네.
1: 그걸 하면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아무튼 현금을 제일 선호하죠. 요즘은 뭐 자기가 사고 싶은 화장품도 있고
1: 그렇죠.
0: 친구들하고
1: 네.
0: 카페도 가야 되고 저는요.
1: 아.
0: 몇 년 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1: 예.
0: 초등학생들이 다 카페를 간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저 대학 때도 사실 카페 문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카페가
1: 네.
0: 뭐 얼마나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1: 그렇죠.
0: 우리야
1: 네.
0: 뭐 그냥 막걸리집 뭐 이
1: 정도
0: 없죠. 없죠.
1: 예.
0: 근데
1: 다방 아니에요?
0: 그냥 뭐 제과점 뭐 이런 데 가면
1: 네.
0: 그냥 이런 집 무슨 카페라는 잔 그게 너무 낯설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카페를 네.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네. 당연한 문화가 돼버려서
1: 저도 진짜 그걸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안 믿었거든요.
0: 네.
1: 근데 뭐 메가땡땡이라든가
0: 네네네
1: 백땡땡 네네. 이런 데 가면
0: 네네. 별다방
1: 보면,
0: 이런 데 네네. 가보면
1: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0: 왜?
1: 자기들이 테이블 잡고
0: 네,
1: 앉아서
0: 네 맞아요.
1: 이제 담소를 나누는
0: 거죠. 네, 네. 그렇죠. 진짜 아주 충격적인 문화인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 아이들은 일단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나이고
1: 네.
0: 그럼 다 이제 부모님이
1: 그렇죠.
0: 주신 용돈일
1: 네.
0: 텐데 와, 진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1: 맞습니다.
0: 이런 생각 많이
1: 네.
0: 합니다.
1: 또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환경이
0: 네.
1: 많지 않다는
0: 맞아요.
1: 반증이기도
0: 그렇죠.
1: 해서
0: 그게 현실인 예, 예. 거죠.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권장하기로는
0: 네.
1: 집 주변에 작은 뭐
0: 네.
1: 아주 소규모 도서관들이 몇 개 있어요.
0: 작은 도서관들 있잖아요. 네. 네.
1: 안 갑니다.
0: 아, 안 가요?
1: 예, 왜냐하면
0: 왜요?
1: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니까.
0: 아, 책을 읽어야 되니까 예. 거기 가면.
1: 책 읽으러는 가는데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0: 네.
1: 이야기하러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어서
0: 아, 그러니까요.
1: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보내죠.
0: 뭐 청소년 문화센터 뭐 이런
1: 예,
0: 것들.
1: 예, 예.
0: 네.
1: 근데 안 가려고 하죠.
0: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도 카페를 좋아하더라고요. 내일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1: 네.
0: 어버이께서도 현금을 좋아하시죠?
1: 아니, 현금보다도
0: 네.
1: 그 마음은 현금이실
0: 네,
1: 것 같은데
0: 네.
1: 저한테는 그렇게 네가 직접 와라.
0: 아,
1: 너를 보내라.
0: 얼굴을 보고 싶다.
1: 돈 예, 보내지 말고 너를 보내라.
0: 근데 이게 이제 평일인
1: 예.
0: 경우가 워낙 많다
1: 그러니까요.
0: 보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도 어린이날처럼
1: 네.
0: 뭐 이렇게 정하자, 공휴일로 정하자 이런
1: 맞습니다.
0: 좀
1: 네.
0: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1: 그래서 지난번에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한평 나비 축제를
0: 네.
1: 이제 어머니 모시고 다녀온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1: 예.
0: 지난 주말에 좀 당겨서 많이 아마
1: 그렇습니다.
0: 연휴였기 때문에 네. 어린이날 겸사겸사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늦게나마
1: 네.
0: 또 이제 이번 주말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가족과 함께
1: 네.
0: 좋은 시간 네, 많이,
1: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0: 예,
1: 달.
0: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네. 이 춘곤증을 날리기 위한 스릴러 영화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1: 예.
0: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스릴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너무 많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두 편씩 해갖고 이게 되겠냐. 이거는 몇 년을 해도 안 끝나는 네네네. 아이템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너무 이게 되새김질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들이 들어요.
0: 네.
1: 고전은 고전대로
0: 맞아요.
1: 또 최근 작품들은 최근
0: 네.
1: 작품대로 그래서 이제 춘곤증을 날려드릴
0: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원래 이 시간에 예. 이 영화 괜찮은 거니 김건희 씨가 함께하는
1: 네.
0: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인데
1: 네.
0: 개인 사정상
1: 그렇습니다.
0: 스케줄이 맞질 않아서 예,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1: 스릴러 같죠?
0: 네.
1: 여러분 예상도 못했죠? 짐작도 못하셨죠?
0: 예. 김건희 씨는 6월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스릴러 영화 두 번째 시간 백희 씨 어떤 영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1: 저는 94년 작품 펄프 픽션입니다.
0: 아, 예. 이 영화가 그해 깐네 영화제
1: 황금종려상을
0: 받을 예. 때 다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왜 깐느가 이 예. 펄프 픽션을 선택을 했느냐. 다양한 해석.
1: 정말 많죠.
0: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줄만 했다.
1: 예.
0: 받을만 했다. 시대상을 반영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특히 이제 94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냉전이 끝났고요.
0: 네네.
1: 냉전이 끝났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절대 악이라든가 절대
0: 네.
1: 선이 무너지는 경계.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냉전의 끝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 선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누가 범인이야를 추궁하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이 반영이 돼서 약간 심리적 공황 상태 우리가 그럼 이제 다음 세대의 이념은 무엇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상을 담은 영화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정 반대의 작품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고. 하층민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들이 살아남는 얘기인가 싶은 그런 작품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옴니버스 형태의 산 세 편의 영화가 한 편의 영화에 그냥 다 억지로 막 구겨 넣은 것 같은 느낌을
0: 네.
1: 준 이 작품이 이것이야말로 이 난리법석
0: 네.
1: 인 지금 이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표현되면서
0: 이 혼돈의 시간 네.
1: 그러면서 아예 그냥 그런 평들이 대중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영화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네, 이런 평들이
0: 네.
1: 이 펄프 픽션을 기준으로 나오게 됐죠.
0: 네.
1: 제목 자체가 펄프 픽션이 펄프는 종이고
0: 네.
1: 픽션은 이제 픽션,
0: 네.
1: 소설 혹은 뭐 가짜,
0: 가짜?
1: 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0: 논픽션의 반대가 픽션이니까.
1: 저도 그래서 이 제목이 이 영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미국에는 펄프 픽션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0: 영화 장르요?
1: 아니요. 소설 장르.
0: 소설 장르?
1: 소설 장르가 펄프 픽션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0: 뭘까요? 어떤 가짜를 말하는 걸까요?
1: 우리말로 하면 썬데이 서울 같은
0: 아하.
1: 아주 지극히 키치한 그러니까 누구 서민들이 경험할 만한 뭐 치정극, 복수극을
0: 네,
1: 다룬
0: 네.
1: 짧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펄프는 무슨 펄프냐면 재활용 용지예요. 재활용 용지에 인쇄된
0: 네.
1: 아주 싸구려 소설들.
0: 페이퍼하고 조금
1: 네네네네.
0: 확실히 느낌이
1: 네네.
0: 다르네요. 네네. 펄프.
1: 이 장르가 펄프 픽션이라는
0: 펄프
1: 장르가
0: 픽션.
1: 있었고
0: 네.
1: 우리말로 이제 썬데서울이라니까 확 느낌이
0: 예,
1: 오시죠.
0: 예, 예, 예.
1: 그냥 언론이 아니고
0: 예.
1: 예, 아주 그냥
0: 황색,
1: 예, 황색 언론이라고
0: 언론,
1: 했던
0: 네.
1: 그런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인 소설들을
0: 네.
1: 영화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0: 왜 그랬던 걸까요? 그럼 타란티노는?
1: 내용이 그렇습니다.
0: 네.
1: 실제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잖은 영화
0: 네.
1: 이야기 나눌 때는 이 영화 작품 실적 꺼내기가
0: 그러니까
1: 어려워요.
0: B급 영화의
1: 예.
0: 최고 주자면은 펄프 픽션이라고 하는데
1: 그렇죠.
0: 누구는요?
1: 예.
0: B급 영화를 가장한 A급 영화다라고
1: 예.
0: 평가할 정도로
1: 그렇습니다.
0: 아주 수작으로 꼽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 영화는 저는
1: 네.
0: 너무 헷갈리는 게 그 메멘토와는 또 다르게
1: 예.
0: 이 현재 과거 미래를 완전히 뒤섞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메멘토는 이 사건의 그 경위와
1: 네.
0: 결말을 위해서 흑백과
1: 네.
0: 그
1: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죠.
0: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1: 예.
0: 역행 순행을 한단 말이에요.
1: 예예.
0: 근데 얘는
1: 그것도 아니에요.
0: 그게 아니에요.
1: 네.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혼돈의
0: 네.
1: 카오스.
0: 넣고 막 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통 안에 넣고 막 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
1: 네.
0: 이 타란티노는 왜 이러지?
1: 네.
0: 네.
1: 그것이 이제 당시에 타란티노가 느꼈던 상황, 이 현대사회의 복잡성, 네. 그리고 이 난해함, 무질서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한다라고들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 작품에 대해서 나중에 스스로가 해설을 했어요.
0: 네.
1: 원래는 예. 세 편의 영화를 단편을 네.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한 편의 장편을 만들 기회가 돼서 세 편의 단편을 한 편에 구겨놓은
0: 그러면 여기서 예. 그 두 사람
1: 네.
0: 그다음에
1: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뭐 약간 은행터리처럼 지금 그 카페터리 지금 왔잖아요.
0: 남녀 네네네네네. 강도.
1: 네.
0: 그다음에 보스의 아내.
1: 네.
0: 그다음에
1: 보스의 아내 플러스 예. 존 트러블타 사무엘 잭슨 보스까지 요 한 예. 덩어리입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그다음에 브루스 윌리스
0: 브루스 윌리스 편 이렇게 예. 세 개의 덩어리가 단편을 예. 만들고 싶었는데
1: 예.
0: 어찌하다 보니 기회가 돼서 예. 이걸 다 한 영화에 넣었다.
1: 네.
0: 이게 타란티노의 얘기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의 독립된 영화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보이고 싶지
0: 네.
1: 않았다.
0: 아~
1: 그러니까 악귀가 안 맞아요.
0: 네.
1: 시간 순서도 안 맞고 스토리텔링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어요.
0: 네.
1: 예. 그래서 영화를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 나뉘게 되는데 초반에 카페에서 야 우린 여기 털 거야 네. 라고 대화를 나누는 남녀가 네. 있습니다.
0: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1: 네네네. 네. 그러니까 폭력을 지금 쓸 건데
0: 네, 네.
1: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주저하는 사람들인 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카페에서 서로 우리가 지금 작전을 짜고 있고요. 바로 그 근처에 사무엘 잭슨이 식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존 트러블타와 함께.
0: 네.
1: 근데 이 시간이 또 어떤 순서냐면 이 사무엘 잭슨 시간으로는 어떤 굉장한 사건을 벌인 이후의 사건이 여기예요. 이 카페예요.
0: 예, 예, 예.
1: 이 굉장한 사건은 사무엘 잭슨과 존 트러블타가 어떤 그 조직의
0: 네.
1: 그 킬러들인데 그 킬러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제 누굴 죽이러 다닐
0: 네,
1: 거 아닙니까?
0: 네, 네, 네,
1: 배신자도
0: 네.
1: 죽이고 뭐 가방도 네.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0: 마약도 얽혀 있고. 네.
1: 그러다가 존 트러블타와 사무엘 잭슨이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는데 본인도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0: 네.
1: 한 방에 숨어 있던 사람이 나와서 총을 막
0: 네.
1: 쏘는데 한 발도 안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사무엘 잭슨, 아 이거는 무슨 계시 같아. 나는 이제 일을 그만할 거야.
0: 이건 기적이야. 네, 네 이러면서.
1: 요 얘기가 한 덩어리가 네. 있고. 존 트러블타가 사무엘 잭슨이 한 팀을 이뤄서 다니는데 존 트러블타한테는 또 무슨 미션이 펼쳐지냐면 우마 서먼이라고
0: 네.
1: 하는 조직의 보스 부인을
0: 아내. 예.
1: 하루 동안 이제 그 해라 보디가드를 해라.
0: 네, 네, 네.
1: 그 대신 얘기를 다 들어줘라. 그 대신 이 얘기를 다 들어줘라 앞에 둘이 사무엘 잭슨과 존 트러블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가 조직 보스 안에 발 마사지를 해줬는데
0: 저는 영화
1: 4층에서 던져지면서 그 사람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
0: 던져버렸다.
1: 는 얘기를 한 뒤에 우마 서먼을 케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마 서먼과 이제 춤추는 장면 그 유명한 장면.
0: 네.
1: 예. 존 트러블타가 누굽니까? 그리스의 존 트러블타 아닙니까? 이제 그 카페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케어하면서 우마 서먼이 야 우리 춤도 춰야 돼. 그래서 1등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마 서먼이 마약을 먹게 되고
0: 네.
1: 우마 서먼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네. 살려주게 되면서 이제 막 아 내가 이 보스의 아내를 지금 이렇게 친하게 됐다고 내가 여기서 휘둘려서는 안 돼. 이건 시험대에 오른 거야. 막 이런 상황들도 펼쳐진단 말이야.
0: 나도 이제 뭐 4층에서 던져질 수 있어.
1: 네네네.
0: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우마 서먼을 결국은 살려내는
0: 네.
1: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직 보스 얘기로 넘어가 이 얘기가 끝도 없이 흘러가는데 네. 바로 이제 브루스 윌리스로 넘어가서 브루스 윌리스는 이제 사실은 자기의 생명이 끝난 권투 선수예요.
0: 예.
1: 예.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바로 이 조직 보스가 가짜로 이 운영을 경기 결과를 바꿔 놓는 게임에 이 선수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0: 약간 거기에 이렇게 도박이 얽혀 있는 거죠.
1: 도박이
0: 그러니까?
1: 그 자체가 예, 도박입니다.
0: 예. 내기를 거는 거니까요.
1: 예, 내기 도박에서 예. 승부 조작을 한
0: 네,
1: 거예요. 이 보스라는
0: 네.
1: 사람은. 승부조작이 희생자가 되라는 거예요. 5라운드에서 KO당한다. 그런데 이 브루스 윌리스는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가 이기는 데 걸고 이겨버립니다.
0: 네.
1: KO로. 근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가 링에서 죽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0: 네.
1: 쫓고 쫓기다가 이제 이 보스가 브루스 윌리스를 쫓아오다가 사고가 나는데 하필이면 이상한 가게 앞에서 사고가 나요. 그 가게가 범죄자들 소굴인데
0: 네.
1: 남자들을 강간하는 범죄자들의 소굴인 거예요. 이 영화는 정말 온몸의 카오스입니다.
0: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헝클어 놓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 수습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1: 그런데 보스를 브루스 윌리스가 구해주고 보스가 이제 브루스 윌리스에게 나는 이제 너를 모르는 사람이고 도시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떠나는 장면들과 함께 다시 이 사무엘 잭슨이 나는 이제 조직을 벗어나기로 했어.
0: 나는 기적을 믿는
1: 카페
0: 사람의
1: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 영화 끝나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0: 두 시간 반 살짝 넘어요.
1: 아 영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0: 근데 이 영화에서 성경 구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1: 많이 나옵니다.
0: 그리고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끝내 보여주진 않고 이제 않는데, 상상을 맡기는데 666이잖아요.
1: 가방을 열면 황금빛이
0: 이렇게 환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금이냐 누구는 마약이다 누구는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근데 빛으로 봐서는 황금과 같은 뉘앙스만 계속 줍니다.
0: 그런데 이제 비밀번호도 또 666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탄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사무엘 잭슨이 되게 성경 구절
1: 많이 인용하잖아요.
0: 이건 또 어떤 의도인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1: 사무엘 잭슨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펄프 픽션에 나온 이후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흑인 배우가 이 격언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0: 영향을 미쳤나요?
1: 네, 영향을 많이 미쳤고.
0: 언브레이커블도 그랬나요?
1: 언브레이커블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흑인 유명한 배우들은 다 한 번씩 이런 식의 명언 혹은 명대사 혹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무엘 잭슨 본인도 본인이 다른 작품에서 예를 들면 어벤져스라든가 여러 작품에서 그런 그 시구라든가 명언 혹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0: 분노의 장고?
1: 거기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0: 정말 그러네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장면들.
1: 그게 아무래도 이 극단적인 선악 대립을 보여주면서 부조리를 드러내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악인이 입에서는 성경 구절을 말한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리고 저는 그러면 과연 악인은 누구냐? 그럼 너는 죄인이 아닐 수 있냐? 라는 질문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
1: 심지어는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미량에서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너는 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용서했다고?
0: 나는 하느님한테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범인이. 그래서 전도연이 정말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1: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언뜻 비춰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0: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많은 범죄자들이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가족한테는 끝내 사과하지 않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1: 맞습니다. 세븐에서도
0: 마찬가지고요.
1: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니까 죽을 만했고 나는 신의 이름으로
0: 구원받았다.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이 펄프 픽션은 그러니까 보면 지금 봐도 되게 뭐라고 할까요? 충격이면 다른 영화를 보는 충격과 좀 다른 결이 있어요. 이 영화 뭐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1: 그래서 저는 이 펄프 픽션을 볼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고 또 이제 저수지에게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저수지에게들에 나왔던 배우들이 한 서너 명이 또 나오거든요. 이 작품에. 그런 그 반가운 즐거움 또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황금 가방.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것을 추적하고 찾고 이것을 보스에게 돌려줘야 되고 사실은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그 카페에 있는 커플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운이 좋아.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냥

0: 사단이 나는.
1: 네.
0: 예. 그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정말 목숨을 거는.
1: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렇게 빗댄 거겠죠.
0: 네.
1: 사람이 살면서 다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돈을 추구하든 명예를 네. 추구하든 뭐 다 있잖아요.
0: 네.
1: 그럼 너는 무엇을 쫓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0: 그러니까요.
1: 또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0: 한 끝만 살짝 이렇게 비켜서 질문하면 뭐가 그렇게 그 중요해서.
1: 예. 멋이 중헌디.
0: 예. 예. 그 시계 그게 뭐가 중요해서. 예. 그 가방 네 것도 아닌데 예. 그 뭐가 중요해서.
1: 네 목숨을 담보로 할 네. 만한 네. 가치가 있느냐라고 네. 이제 묻는 것이죠.
0: 그렇죠.
1: 펄프프체는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도 이 장면과 이 음악. 음악만은
0: 예.
1: 아니 물론 타란티노의 예. 연출이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과 춤은
0: 너무 기가 막히죠.
1: 표정 연기까지 예. 다 따라하지 않았어요?
0: 너무 이거 바로
1: 예,
0: 이렇게 나옵니다.
1: 예, V자 해가지고 막 눈으로. 고개 흔들면서 예. 하는 거. 자, 음악 만나봅니다.
0: 네.

0: 펄프픽션의 그 유명한 음악 듣고 왔고요. 예, 또 빠르게
1: 네.
0: 스릴러 영화 다음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1: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 뭐였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독전.
1: 독전입니다. 독전.
0: 맞습니까? 아, 네, 독전. 한국 영화 독전. 네. 네.
1: 너무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독전을 스릴러로 꼽는, 그러니까 이건 호불호가 너무 분명히 갈려요. 예를 들면 독전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해서 아, 그 배우들을 데리고 그 감독이 이 정도밖에 라고 하는 평론가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야말로 관객의 시점에서 와, 이 정도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뿜뿜 뿜어져 나왔던 스릴러 작품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미쳐 있어요.
0: 아니 근데 예. 평론가들은 그렇게까지 예. 혹평한 이유가 뭔 거예요? 그러니까
1: 과하다는 거예요. 과하다.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연계성,
0: 네.
1: 사건이 흘러가는 과정에 어떤 주인공의 심리를 쫓아가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 우리 핍진성이라고 하죠.
0: 네네네.
1: 연관이
0: 네.
1: 있도록 개연성 있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약해서 이게 답을 첫 장면만 보면
0: 개연성은 없고 첫 장면만 그냥 너무 보면, 폭력적이다 이 얘기인가요?
1: 네, 첫 장면만 보면 누가 네. 범인인지 알겠다.
0: 네.
1: 근데 우리도 알아요.
0: 네.
1: 우리가 몰라서 아니, 그런 게
0: 범인 찾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스릴러라고 네. 봤을 때
0: 네.
1: 스토리상 범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또 스릴러의 매력이기도 하겠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려고 라고 질문하는 것도 스릴러의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재미인 거죠. 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이러는 거야.
0: 네.
1: 예를 들어볼게요.
0: 네.
1: 김성령이 등장합니다.
0: 네네.
1: 5분 만에 죽어요.
0: 네,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등장해서 굉장히 성격을 좀 드러내면서 건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건물이 폭파하면서
0: 네.
1: 거기서 죽는
0: 네네.
1: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어요.
0: 네. 일단 조사실로 사람, 오잖아요.
1: 네, 그래서 자기가 네. 자기 발로
0: 네.
1: 자기 발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뭐 다 얘기할 거야. 어? 이 선생님 누군지 내가 다 얘기할 거야. 그런데 밥 먹다가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0: 네.
1: 그게 첫 씬이 그렇죠? 오프닝
0: 네.
1: 씬이에요.
0: 네.
1: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누가 죽고 살고가 있는데 살아난 사람이 한 명 있고 개가 불에 탔어요.
0: 네.
1: 이제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0: 네.
1: 경찰이 등장하고 이 경찰은 마약사를 하면서
0: 언더커버 들어가고
1: 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시간차로 해서 누군가를 스스로 위장해서
0: 네.
1: 자기가 마약상인 것처럼
0: 네.
1: 혹은 마약을 사게 되는 사람인 것처럼
0: 그걸 조진웅이 경찰이면서도
1: 네, 두 번의

0: 연기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1: 거기서 관객이 진짜 이 우리 쪼인다고 그러나요?
0: 예.
1: 들킬까봐.
0: 그리고 거기서 그 박해준의 연기가. 그러니까 이 거기 인물들은 다 미쳤어요 지금. 네. 그 한 씬만 봐도
1: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와.
0: 와. 그리고 박해준이 유준을 귀에 대고 침을 핥으면서
1: 이렇게
0: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악인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더럽게 악인일 수 있을까? 이런 장면. 그리고 첫 장면에서는 김주혁한테 마약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김주혁을 보고 내가 김주혁 연기를 해야 되는 이 연기들을 보고 있으면 와 정말 이 감정 상태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최고치까지 연기를 해내는구나. 그리고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코에다가 가루를 흡입을 했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소금가루를 흡입했대요. 소금가루.
1: 연기할 때는.
0: 곱게 빻은 소금가루로. 그래서 그 표정이 연기 표정이 아니고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1: 너무 얼마나 쓰라리고.
0: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의 연기가
1: 그렇군요.
0: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리는 보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뭐 배우들 하나하나 다 연기들이 미친 연기를 보여주고
1: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보면 김주혁의 그 연기
0: 이제
1: 진서연인가요?
0: 진서연 배우
1: 진서연
0: 노출신 비슷하게 막
1: 두 사람이 아니 진짜 무슨 마약쟁이들처럼
0: 정말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싶을 정도로 하고 박해준은 짧지만 그 엄청난 그 극한의 공포를 보여주는
0: 정말 저는 그런 조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1: 류준열은 상당히 여기서 가장 절제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도 반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0: 다 알겠지만 알겠는데 우리는 알겠는데
1: 보면 대부분 다 선배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류준열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아주 연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0: 기가 막히게
1: 그 셰퍼드 종인가요 그게?
0: 네네네네.
1: 마이카?
0: 네.
1: 그 개도 연기를
0: 라이카인가요? 마약 이름이
1: 마약 이름이 라이카.
0: 부르면은 참.
1: 그래서 붕대를 감고 나중에도 그래서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이 선생에 대한 확신을. 그 개도 그렇게 연기를 개도 연기를 잘하네.
0: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하네.
1: 아니 무슨 개도 연기를 저렇게 잘하냐?
0: 그리고 조연급 배우들도 미쳤어. 예를 들면은 그 마약 공장 그 염전 근처에 공장을 하나 세워놓고
1: 친구 둘.
0: 쌍둥이인데 남녀 쌍둥이에요.
1: 일란성 쌍둥이.
0: 일란성 쌍둥이로 나오는데 이들이 천재적인 건 마약을 맛을 보거나 흡입하면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극중 설정이.
1: 어떻게 그것도 가능한가요?
0: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음식 맛을 보면 그대로 만들어내는 셰프라는 거 아닙니까? 뭐 향기를 맡으면 그대로 향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천재인 사람들인데 하필이 이 사람들은 마약을 그렇게 하는데 이 여성 배우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묘한 젠더 포지션이 있어요. 남성들에게는 친구 같은 느낌이고
1: 엄청 키가 크잖아요. 그 배우가
0: 여성들에게는 동경의 대상 나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는 아예 이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는 여성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하는 배우로 또
1: 되게 막
0: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1: 털털하면서 늘 친구 곁을 지켜주는
0: 그렇죠.
1: 그런 역할로도 많이 나오고요.
0: 굉장히 많이 떴죠. 그리고 이제 차승원 배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선생이라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영화 3분의 반도 더 지나서 등장하죠.
0: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종교의 그 아까 사무엘 잭슨처럼
1: 성경
0: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박해준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마어마한 폭력을 또 휘두르기도 합니다.
1: 그렇죠. 근데 자신이 또 어마어마한 폭력을
0: 당해서
1: 해요. 죽기도 하고.
0: 기가 막힙니다.
1: 김주혁의 유작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이 영화가?
0: 그렇게 알려졌죠.
1: 그래서 이 영화는 백 씨가 말한 대로 뭐 평론가들이야 어떻게 얘기를 했든 간에 배우들의 이 미친 연기만으로도
0: 그야말로 진짜 미친 연기 장치죠.
1: 그러니까 정말 그 라이카라는 개부터 주인공까지 하나하나 모든 주연과 조연이 다 연기에 미쳐있는
0: 아 그리고 저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차승원이 가지고 있던 그 마약 공장이 또 있거든요. 영전에 있던 그 공장 말고 본인이
1: 있어요.
0: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 영등포역인가? 무슨 역이에요. 역 지하에 있어요.
1: 그 장면 거기서 죽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 차승원 배우는 맞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예.
0: 그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터미널이라든가 역 이런 장소 밑에 마약 공장이 있다?
1: 라는
0: 설정이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무섭기도 하죠, 더.
0: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공간, 예를 들면 학교.
1: 네.
0: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가 너무 반대의 의미로 사용될 때
1: 더 공포스럽죠.
0: 네, 느낌들이 네. 또 이 영화는 잘 짚어내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1: 이혜영 감독이었군요.
0: 네. 그 전에 뭐였죠? 무슨 그 실험 영화도 있었고요.
1: 예, 이혜영 감독이 예. 상당히 발랄합니다.
0: 네네네.
1: 재능도 있고요. 네. 예, 영화 프로그램도 자주 출연해서
0: 그렇죠.
1: 또 이렇게
0: 이름과
1: 썰을 풀어놓는
0: 이름과 감독의 네. 모습이 상반돼서
1: 네.
0: 약간 통통한 네. 아 천하장사 마돈나
1: 네. 아니 그리고 이름은 네. 여자 이름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생긴 건 너무 달라서
0: 통통한 남성분입니다. 예.
1: 상당히 재기발랄한
0: 아 그럼요.
1: 그런 예. 예 영화를 많이 아 그 뒤에 유령을 또 찍었군요.
0: 유령도 괜찮죠.
1: 그 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네네네. 한 유령을 찍었고.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2015년 작품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혜영 감독은 이 독전이 가장 우리에게는
0: 예, 지금까지 너무
1: 네 저도 예. 저도 독전이 가장 인상 깊게 말 그대로 진짜 독한 것 같아요.
0: 아,
1: 제목만큼
0: 정말요.
1: 네. 네,
0: 독한 사람들의 전쟁 같은 그런 네. 느낌. 그 실제로 독 마약이 나오기도 하고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도 그래서 그 디렉터 스컷은 좀 다르다면서요.
0: 예, 누가 범인이요? 누가 살아남는지를
1: 보여주는 예. 네, 디렉터 스컷에서는 그 마지막 총성이 오두막이라고 하기엔 너무 건물이 큰데 예. 그 눈 덮인 산장 같은 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영화는 끝이 나지만 디렉터 스컷은 감독판은 누가 살아서 나오는지까지를 보여주는. 네. 네.
0: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의 원작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유준열과 조진웅이 각각 자기 자리 위에 총을 올려놓고
1: 네.
0: 마주 앉는
1: 그러니까
0: 장면입니다.
1: 이제 조진웅이 결국에는 이 선생이 네. 유준열이라는 걸 알고 찾아낸 거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찾아갔죠. 그렇습니다. 산장에.
0: 어떻게 알았냐면 네. 그 라이카 몸에 GPS를 심어놨어요.
1: 네. 맞아요. 네. 네.
0: 그걸 쫓아서 갔는데 이 총성을 듣고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총을 쏘았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1: 아 그래요? 네. 관객이 알 수 있다고요?
0: 네.
1: 어떻게 해요? 총소리 다 똑같던데.
0: 총의 종류가 다르니까.
1: 근데 이제 그 네. 대부분의 관객은 모르는데.
0: 네. 뭐, 아, 전혀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1: 네. 이제 총에 대해서 네, 일가견이 총이... 있는 네, 사람들은 네, 네, 네. 이, 예를 들면 이 총은 라이플이었고 네. 이 총은 뭐
0: 리볼버.
1: 리볼버가 네. 하는 뭐 M10. 네. M10 뭐
0: 그러니까 조준웅이 리볼버고 네. 이쪽이 그 이렇게 찰칵. 하는 그 유준열이 쓰는 권총은
1: 예.
0: 찰칵 하고 있고요.
1: 예.
0: 조진웅이 쓰는 총은 쏠 때 뚜룩 하면 돌아요.
1: 아~
0: 리볼버의 특징은
1: 그죠.
0: 도는 소리가 나고
1: 총알 채운다면 돌리잖아요.
0: 네. 도는 예. 소리.
1: 그게 이제
0: 한창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1: 그 러시안 룰렛 게임 할 때 쓰는
0: 네,
1: 게 바로 리볼버 총이고 그 다음
0: 네.
1: 하나는
0: 유준열 총은 당겼다가
1: 네.
0: 찰칵
1: 그게 장전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소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네.
0: 그러면 저는 모르겠던데.
1: 그럼 그걸 아는 관객도 있었겠네요.
0: 네.
1: 부럽네요.
0: 그 의도적으로 그걸 숨겨놓고
1: 네.
0: 찾아보라는 의미도
1: 부럽네요.
0: 있었다라고
1: 그걸 합니다. 몰라서 네. 그건 몰라서 부럽네요. 아 그거 그런 거
0: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요.
1: 네. 네. 아니 그리고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저 그 장면 진짜 생각나요. 둘이 이렇게 총을 딱 진짜 겨눠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쏘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는 빈 총이었던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이쪽 상담에 그럽니다.
0: 네.
1: 너 이제 많이 녹슬었다. 총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다니.
0: 네.
1: 이 대사 나거든요.
0: 아.
1: 총을 딱 들었을 때
0: 그렇죠.
1: 그걸 몰랐다니. 너 이미 너는 이제 끝났어.
0: 끝났다.
1: 넌 녹슬었어. 너 담을 갔어. 이 대사 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짜
0: 정말요?
1: 총을 들기만 해도 이게
0: 네.
1: 총알이 몇 개 들었는지 까지도 알겠구나. 근데 네. 너는 이게 빈총인지 몰랐다는 거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대사를 보고 야 그렇겠구나.
0: 정말 그렇겠네요.
1: 네, 전문가들은
0: 네,
1: 그럴 거 아니에요.
0: 정말.
1: 그 대사 네. 영화는 생각이 안 나는데
0: 자.
1: 그 대사는 정말 잊히질 않습니다.
0: 네.
1: 이 영화 독전 마지막에 총성이 울리고
0: 네.
1: 그 산장에 하얗게 눈 덮인 장면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0: 네.
1: 부감샷으로
0: 네.
1: 예 거기에 흘렀던 예 그 음악입니다.
0: 굉장히 쓸쓸한
1: 네.
0: 느낌.
1: 네. 저는 그 눈 덮인 산장의 그 모습도 되게 좋았어요.
0: 너무 좋았습니다. 예.
1: 아니 그러면 이 독전에서는 결국에는 그 마약 공장을 했던 친구 둘도 죽고
0: 네.
1: 다 죽나요?
0: 그렇죠.
1: 조진욱만 빼고 네. 형사 경찰만 빼고
0: 그렇죠.
1: 그러네요.
0: 결국은 결말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1: 마약에 손댄 자
0: 네.
1: 다 죽으리니
0: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네요.
0: 사실 조진웅도 마약 한번 흡입하긴 하는데 영화 상황상에서
1: 예,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0: 네.
1: 예, 영화 독전의 OST입니다.

0: 자,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스릴러 영화
1: 네.
0: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두 편의 영화 중에 먼저 첫 번째 영화는 네. 더 길티입니다.
1: 더 길티.
0: 더 길티인데 이 영화는요. 리메이크작으로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OTT에 올라와 있는 게 제이크 지렐랄의 리메이크 버전 네. 더 길티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스웨덴 영화가 원작입니다.
1: 저도 원작으로 보실 진짜 추천드려요.
0: 진짜 추천. 어떤 네. 방법을 찾아서든지 간에 네. 원작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하러 네, 네, 네, 네. 미국판을 보셔도 되는데 이 미국판 보신 분도 이렇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원작에서의 네. 이 배우가 주는 힘은 이 스웨덴에서 상당히 유명한 배우인 모양이에요.
1: 그러니까요. 야콥 예. 세데르그렌.
0: 네. 딱 그 예. 스웨덴 이름이죠. 야콥 뭐 이렇게.
1: 세데르그렌.
0: 예. 구스타프 몰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라는데 네. 이 영화는요. 진짜 돈 안 들었을 거예요.
1: 아, 정말요?
0: 완전 네. 저예산으로. 그런데도 그 좁은 틈에서 더군다나 영화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1: 네.
0: 그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 뭐냐면 모종의 사건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이 경찰이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한마디로 112의 응급 이런 전화, 신고 전화를 네. 받고 있는 대로 좌천이 된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막 되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데 재판을 앞두고 있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1: 그렇죠.
0: 내가 거기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상태인데 이제 교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 네.
0: 이제 밤 12시가 되면 자기가 교대라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몇 분 안 남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 네.
0: 근데 이 전화 속 여성이 횡설수설한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 전화인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이런
1: 네.
0: 생각을 하는데 이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 여자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구나.
1: 네.
0: 납치되어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전화 속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 퇴근 시간도 잊은 채
1: 네.
0: 내 상황도 잊은 채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 영화가 영리한 게 그
1: 네.
0: 여성의 상황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1: 알 수 없어요.
0: 그냥 이 여성의
1: 네. 전화통화, 목소리만.
0: 전화통화 목소리만 들리고요. 네. 이 남자는 긴박하게 어떻게든지 이 위기에 빠진 여성을 구하려고
1: 네.
0: 하는 것만 보여줘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상황실에서의 이 장면만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그 통화 속 여자의 그 상황 우리는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
1: 그렇죠.
0: 거죠. 그런데도 영화가 엄청나게 긴박하게 느껴집니다. 저 여자 큰일 났네.
1: 네.
0: 어떡하지? 빨리 구해야 되는데.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 경찰이 나름대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이 여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점점 남편의 폭행에 의해서 그리고
1: 네.
0: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아이를 구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여자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1: 네.
0: 더군다나 아이가 또 하나가 아닙니다.
1: 네.
0: 둘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거의 말도 못하는 영아인
1: 네.
0: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린 아이하고까지 통화를 하게 되면서
1: 그렇습니다.
0: 영화가 이렇게 영리하게 간다고? 예. 그런데 더군다나 심지어 반전도 영리합니다.
1: 반전이
0: 예, 예.
1: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 예, 많은 반전이
0: 네, 너무
1: 있고
0: 많은, 아이가 등장하는 반전도 한번
1: 예,
0: 있고요.
1: 예.
0: 또 결국엔 남편하고도 통화를 하게 되면서
1: 그렇죠.
0: 예, 반전이 여러 번 나오는데
1: 예.
0: 이 목소리만 가지고도 통화라는 목소리만 가지고도
1: 네.
0: 이렇게 긴박감을 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 그러니까 너무 영리한 게
0: 네.
1: 이 112 상황실이라고 하는 이
0: 한정된 공간에서
1: 장소가
0: 네.
1: 또 이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는
0: 네.
1: 것을 하나
0: 그렇죠.
1: 이걸 전제로 깔고 있고
0: 아무 일 없는데 전화하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어떤 상황이 있다는
0: 네.
1: 것이 하나 전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런 상황을 받은 사람이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나도
0: 네.
1: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출동을 요청하거나
0: 네.
1: 혹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을 아, 이 사람이 원래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0: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해서 그 사람을
1: 네.
0: 완전 확인하는 이런
1: 네, 네.
0: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이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실에 이 사람이 있지만 뭐가 막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리게 되면서 근데 사건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 전화를 받은 그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인공의 상황.
0: 네.
1: 이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왜 동시지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0: 네.
1: 그게 너무 이 영화가 영리한 부분.
0: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1: 너무 영리한 네. 부분이 어떻게 이게 동시야?
0: 네.
1: 하나는 동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 이것도 동시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OTT에 나와 있는 제이크 지렐란의 미국판 더 길티 말고
1: 네.
0: 반드시 스웨덴 영화 더 길티로 찾으셔야 돼요.
1: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스웨덴 영화 쪽이 훨씬 더 답답해요. 그 일부러.
0: 근데 네.
1: 일부러.
0: 그게 연출이에요.
1: 네, 너무 답답해요.
0: 그러니까
1: 보고 있으면
0: 답답하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네. 구해야 되는데. 네.
1: 아.
0: 예. 근데 그 처음에 그 무기력하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그 주인공의 이 경찰의 역할을 이 배우가 진짜 너무 소화를 잘했는데. 그러면 네. 이 배우가 겪고 있는 약간의 그 막 공황장애 같은 거
1: 네.
0: 내가 겪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배우가 그 연기를 정말 너무나 잘합니다.
1: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0: 네.
1: 이 개인에게.
0: 이 경찰의. 네,
1: 경찰 개인의.
0: 있었던 거죠. 사건이
1: 있었던 거죠.
0: 있었어요. 네.
1: 네. 그 얘기가 실시간으로.
0: 네.
1: 풀려나갑니다.
0: 그래서 네. 동시에 펼쳐지는.
1: 네. 동시에.
0: 네. 반드시.
1: 너무 영리한 영화입니다.
0: 이. 네. 하나는 넷플릭스에 있어요.
1: 네.
0: 제이크 지렐랄의 더 길티는 네. 넷플릭스에 있는데 이거 말고.
1: 네.
0: 어디 OTT에 있겠죠?
1: 있습니다.
0: 네, 네. 네. 스웨덴 영화 원작의 더 길티를 네. 반드시 먼저 보시라. 도저히 못 찾았어요.
1: 네.
0: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길티.
1: 우리랑 얘기해요.
0: 근데 진짜 보셔야 돼요. 그 스웨덴 네. 원작을 보셔야만 그 주인공의 그
1: 고구마 100개 먹은 네. 느낌을 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이 영화는 진짜 매력적입니다.
1: 네.
0: 아니, 그 통화 속 여성의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긴박감과 공포와 답답함과 절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1: 그리고 대사 연출. 하나하나가 네. 다 복선이에요.
0: 네, 맞아요.
1: 고통스러울 만큼의 복선이에요.
0: 이 여자가 계속 네. 아이가 네. 배가 아파서 내가
1: 아, 그 얘기 들었어요.
0: 그, 아,
1: 미칠 것
0: 네,
1: 같아요.
0: 진짜.
1: 아, 그러니까 그 왜,
0: 얘기,
1: 그 사실 네. 스포가 아닌
0: 네.
1: 아닌 말씀을 하신 건데
0: 네.
1: 그게 복선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0: 그러니까,
1: 너무 고통스러워요.
0: 네. 나중에
1: 네.
0: 그걸 알게 되면
1: 미칠
0: 관객은
1: 같아요,
0: 정말 미칠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그 뜻이었어?
1: 네.
0: 예.
1: 아, 그래서 예.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대사 놓치지 않고
0: 네.
1: 지나가셔야 된다.
0: 네. 예. 근데 처음에는 그냥 보거든요. 편하게
1: 네.
0: 보거든요.
1: 네.
0: 그냥 아니 뭐
1: 그렇죠.
0: 이러다가 뭐 사건이 벌어지겠지.
1: 네.
0: 그냥 그래서
1: 왜냐면 우리가
0: 네.
1: 머릿속에 상상하잖아요.
0: 네.
1: 별일 아닌 걸로 상황실에
0: 네.
1: 전화하는
0: 네.
1: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0: 장난전화도 있으니까요.
1: 그리고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0: 네.
1: 의욕적이지가 않아요.
0: 아, 맞아요.
1: 시간대로 온 거면
0: 네.
1: 하면 되지.
0: 여기도 지금 네. 좌천 때문에 온 거잖아요.
1: 네.
0: 이 자리로.
1: 시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냥 뭐 자기 할 대로 그냥 그 시스템대로 처리만 해주면 되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0: 네. 네. 하,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정말 재밌습니다. 예, 정말 재밌어서
1: 네.
0: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OTT를 다 뒤져서라도
1: 보시라.
0: 꼭
1: 네.
0: 찾아서 보시라. 스웨덴
1: 네.
0: 원작을 보시라. The Guilty.
1: 네.
0: 유죄라는 뜻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Not Guilty는 무죄고 유죄인 사람은 누구냐 라는 제목도 되게 멋져요.
1: 네.
0: 예, 꼭 보시라 추천하면서 이게 OST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요.
1: 네.
0: 더 길티잖아요.
1: 네.
0: 그래서 SG 워너비의 죄와 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선곡도.
1: 죄와 벌입니다.
0: 네. 잠깐 들어볼까요?
1: 네.

0: 사랑하지 않은 자 모두 유죄. 갑자기 저는 그 식구가 생각나서
1: 예. 예. 또 가정의 달 5월이기도
0: 네,
1: 하고
0: 네 그렇습니다. 예. 영화 더 길티라서 SG워너비의 죄와 벌 잠깐 들어봤고요. 스릴러 영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네. 가지고 온 두 번째 영화 저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 영화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네. 백희 씨는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살인의 추억 뭐 복수는 나의 것 추격자
1: 너무,
0: 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도 이 영화는 해야겠다 네. 싶어서 가져온 게 마더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 이 영화를 보고 난 충격도 저는 진짜 만만치 않았거든요. 김혜자의 그 미친 연기
1: 네.
0: 그리고 봉준호의 그 디테일한 연출 원빈이
1: 네.
0: 그 지적장애를 가진 그렇습니까? 아들 역할을 하잖아요. 네. 와 원빈 맞나? 그래도
1: 정말요.
0: 그래도 네. 잘생겼네. 저래도 잘생겼네.
1: 정말요.
0: 코 찔찔인데도 네. 잘생겼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 생각도 진짜
1: 정말요.
0: 많이 했고요. 이 영화는 워낙 그 매력이 넘치는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마더를 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1: 그럴만하죠.
0: 네. 예.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1: 네네.
0: 예. 어떤 장면 인상적이세요?
1: 저는 일단 아까 친구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네. 그 친구 여자친구가 천우희잖아, 천우희.
0: 네네.
1: 천우희 배우.
0: 아, 그 천우희였던, 선우희였었나요?
1: 네.
0: 아.
1: 그러니까
0: 그러네요.
1: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네. 그런 씬들.
0: 데뷔작일까요?
1: 데뷔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써니랑 이 작품이 네, 거의 네, 뭐 비슷한 네, 것 같은데 네. 이 마더 다음이 써니인가 그럴 것 같아요.
0: 이게 2009년에 네. 2009년 5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 천우희가 이제 거의 얼굴을 알려지지 않았을 때
0: 네,
1: 아무도
0: 네.
1: 주목하지
0: 아,
1: 않을 때.
0: 저 지금 천우희 기억 잘 못하잖아요.
1: 네. 근데 굉장히 그 재미있는 씬들이 많습니다.
0: 네.
1: 이 두 사람 간에. 그리고 이제 마더에서 흥미로운 장면은 작두.
0: 예.
1: 싹 써는데 이 엄마가 그렇게 해서 본단 말이에요.
0: 네.
1: 그 한약방에서 그 써는 걸 보는 유심히 보는 장면이 이 다음에 어떤 저 작두와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0: 네.
1: 그리고 왜 오디오가 이렇게 크게
0: 네.
1: 싹 썰리는 네. 그 장면을 딥하게 보여줄까? 엄마가 선한 사람이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뭐에 연루됐나 지금?
0: 네.
1: 왜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지? 하는 느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보여지는 장면이어서
0: 네.
1: 그 한약방의 그 작두 장면을 지금 눈여겨 많이 봤고 침. 이 침이 여러 그러니까 사실은 증거를 은폐하는 데
0: 왜냐면 침은 결정적인 DNA 역할을
1: 그렇죠.
0: 하니까요.
1: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가
0: 네.
1: 찌르는가?
0: 찔러요.
1: 네, 그래서
0: 네, 네, 네.
1: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 다 잊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0: 예,
1: 표정을
0: 예,
1: 짓는다든가
0: 예,
1: 하는
0: 예,
1: 게
0: 예.
1: 스토리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0: 예.
1: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0: 네.
1: 보여주는. 이 물건이 여기선 이런 식이고 저기선 저런 식이어서
0: 네.
1: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냥 관객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장치들만 주지
0: 네.
1: 꼼꼼히 말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0: 맞아요.
1: 저는 그 작두와 침
0: 네.
1: 이 두 개가
0: 아주 중요한
1: 나올 때마다 좀 네. 이상한 느낌들을 갖게
0: 그러니까
1: 되는 그런 작품이
0: 어느 날
1: 있어요.
0: 소녀가 살해당하고 네. 아들이 범인으로 딱
1: 지목이
0: 됐어요. 지목이 되니까
1: 네.
0: 이제 엄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아주
1: 네.
0: 단순한 이야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장면이 몇 번이고 네, 반복이 네, 돼요. 네. 몇 번이고.
0: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1: 네.
0: 날, 밤 장면이.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관객은 무슨 혼란에 빠지냐면 진짜 원빈이 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1: 네.
0: 하고. 그 혼란 속에서
1: 네.
0: 이제 나 어쨌든 엄마를 응원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김혜자 엄마를
1: 네.
0: 엄마를 응원해서 원빈이 범인이 아니길.
1: 네.
0: 그리고 진범 분명히 있기를.
1: 네.
0: 근데 친구는 아니고 친구 형인가요? 그게 그 친한
1: 네네.
0: 형인가요? 동네
1: 네네.
0: 형이죠. 친구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 진범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따라가게 만들죠.
1: 친구를 보면 그런 생각해요. 평소 행실을 참 잘해야겠다.
0: 네, 맞아요.
1: 우리가 사람 인심을 못 얻으면
0: 네, 이렇게 되는
1: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는구나.
0: 네, 진태. 진태로 나오잖아요. 원빈은 도준이었고.
1: 네.
0: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결국에는 진태가 범인이라고 되면서
1: 네.
0: 면회를 가잖아요.
1: 그렇죠.
0: 김혜자가 넌 엄마 없어?
1: 네.
0: 그 표정과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 영화의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는 누가 구해주냐 이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없어요. 실제 없, 엄마 없어요. 여기서 진태는 엄마가 없습니다. 넌 엄마 없어?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김혜자가 마지막 속죄의 말로 그 대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1: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 있어서 네. 그, 아, 진짜 읽기가 그러니까 힘들어요.
0: 괴롭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얘가 어쨌든 누명을 썼으니까 어, 네. 아들이 범인인 걸 알았잖아요.
1: 네.
0: 근데 물론 이제 미필적 고의로 죽인 그렇죠. 거긴 하지만
1: 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걸 적극적으로
0: 은폐해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 속죄하는 의미로 네. 넌 엄마 없어? 너는 구해줄 엄마 없어? 라는 네. 대사를 하는 거죠.
1: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네. 넌 엄마 없어가
0: 다행이다?
1: 아니요. 원망이기도 한 거예요.
0: 아, 너는 왜 너를 구해줄 사람 하나 없느냐?
1: 없냐? 아. 너는 왜 그러냐? 네. 저는 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냐?
0: 어,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1: 네.
0: 다행이다.
1: 네, 그럼, 엄마가 그런 없어서. 표정이요. 그런 어, 표정이에요.
0: 만약에 네. 진태도 엄마가 없었으면 네. 가만 있겠냐고요. 자기 아들이
1: 그
0: 이렇게 될게.
1: 얼굴 표정의 일그러짐이
0: 예.
1: 아, 이게 속죄와 원망과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와 이게 다 들어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 네. 그런 대사와 표정처럼 느껴져요.
0: 그리고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했던 그 장면.
1: 네.
0: 마지막에 김혜자가 춤추는 네. 장면.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질문을 네. 많이 받았다잖아요.
1: 네.
0: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네. 왜 거기서 꽤 길어요. 그 네. 엔딩씬이 심지어 그러니까 잠깐 이러고 마는 게 네. 아니라 굉장히 길게 그 엔딩씬으로 쭉 그렇죠. 끌면서 끝난단 말이죠.
1: 네.
0: 김혜자의 그 표정, 몸짓 이거 뭐냐? 그러니까. 네 연출의 의도는 뭐냐? 뭘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그래서
0: 네.
1: 이 올드보이의 마지막 장면처럼 열린 두 개의 결론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0: 어떻게요?
1: 그러니까 올드보이에서 그러잖아요. 하하하 웃잖아요. 어, 예, 예, 예, 예, 이게 예. 사실은 기억이 지워졌어.
0: 네, 네.
1: 그게 그래서 좋아.
0: 네.
1: 근데 이 웃음이 웃으면 안 되는 거 알죠?
0: 네.
1: 웃었다는 건 기억이 안 지워졌기 때문에.
0: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기억이 지워졌으면 웃을 필요가 네. 없는 거예요.
0: 근데 이렇게 완전 이를 드러내면서 확 네. 웃잖아요.
1: 네.
0: 네.
1: 그래서 이 이중적인.
0: 저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1: 그런 김혜자의 모습에서는 바늘로 기억을 잃게 하거나 혹은 지운다. 너무 일단 어불성설이고.
0: 저는 기억을 지운 것 같진 않아요.
1: 그래서 네. 양심을 지울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것은 본인이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종의 그 무당이나 구슬하는 느낌처럼
0: 저는 약간 정신을 놓아버리고 네. 싶은
1: 아... 그러니까
0: 너무 죄책감이 네. 크니까 나 그냥 내가 미쳤어 사실은 미치지 않았는데
1: 네네네네네.
0: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미친 짓을 했어
1: 네.
0: 나 이제 광녀야 라는 광녀의
1: 네.
0: 몸짓으로 이걸 보여준 것인가? 혹시 봉준호 감독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적이 있나요?
1: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0: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1: 네네네. 근데 이 씬을 찍으려고 할 때 네. 김혜자 씨의 인터뷰는 많아요. 너무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독과 네. 많은 상의를 했다.
0: 네.
1: 예. 그리고 어떤 동작으로 해야 될지 동선이라든가 이 안무에 대해서도 네.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춤부터 뭐 짜여진 안무까지 여러 가지 네. 또 신들을 뭐 한 대여섯 가지 장면에 네. 대한 안무들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케이 컷이 우리가 보고 있는 컷이 되겠죠.
0: 네, 일단 AI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군요.
1: 네.
0: 아들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진실을 덮은 뒤 그 극심한 죄책감과 고통을 잊기 위한 광기어린 망각의 행위. 저하고 좀 비슷하죠.
1: 몸부림인데
0: 이제. 네. 나는 미쳤어. 나 광녀야.
1: 네.
0: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 막 이러니까.
1: 네.
0: 아마 이제 많은 관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그렇겠죠. 했을 것 같은데 네. 봉준호 감독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냐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해서.
1: 네. 근데 네. 그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글씨로 써놓은 것과 김혜자의 그 춤을 보고 있으면
0: 네.
1: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0: 네, 맞아요.
1: 굉장히 이상한 느낌.
0: 아니 그리고 광녀처럼 추지 않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냥 이렇게 약간 흐느적거리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느적거리듯이 추단
1: 맞아요.
0: 말이에요.
1: 네.
0: 물론 이제 그 춤 사이가 조금 더 커지기는 하지만
1: 맞아요.
0: 동작이 커지긴 하지만
1: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관광버스 춤 정도예요.
0: 네, 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세상은 요지경하는
1: 네.
0: 그 흐느적거림 같은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끝까지 우리를
1: 네. 미스테리에 가두는 거죠. 네.
0: 끝까지 네. 우리를 진짜 미치게 하는구나. 예, 네. 그래서 이 복수 시리즈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왜 살인의 추억,
1: 네.
0: 마더,
1: 어,
0: 물론 추격자는 이제 다른 감독입니다만 네. 나홍진 감독인가요?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이 스릴러 영화는 헐리우드 못지않다.
1: 네. 네. 그리고 그 느낌들을 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라는 말이 진짜.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영화에 대해 매력을 느낄 때는 그 나라의 문화와 네. 정서와 감정이 나한테 오롯이 전달될 때
1: 그러니까요.
0: 훨씬 배가 네. 되잖아요.
1: 이거 헐리우드에서 찍었으면 헐리우드 마더.
0: 네. 헐리우드 혹시 리메이크 안 했나요?
1: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따로 설명이 없는 거
0: 보니까. 워낙 매력이 있어서 네. 저 같으면 탐냈을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네. 그 로케이션화 해야 되겠죠?
0: 네. 그렇겠죠. 네. 거기에 또 정세에 맞게. 네. 예. 그 이 음악에 맞춰서 흐느적거리듯 네. 김혜자가 춤추는 그 마지막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음악은 또 이렇게 세련돼 있어요. 네. 이 이질감은 또 무엇이냐. 네. 예.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화 주제와 어떤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1: 저는 이백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요즘 주차 너무 힘들지 않아요?
1: 맞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선 공원도 부족하고.
0: 그게 다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이라던데.
1: 어머, 정말요? 그럼 주거환경, 교육, 청년 일자리도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인가요?
2: 주차, 주거, 환경, 소음, 복지, 청년, 교육, 골목 3권까지 6월 3일 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한 표를 선택하세요.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우리만으면 좋겠어. 우리만으면 좋겠어. 우리만으면 좋겠어. 우리만으면 좋겠어. 이 밤은 너무나 아려와. 사랑은 훨씬 더 아려와. 돈이 많으면 안 아려와. 돈이 없어 마음에 아려와. 우리만으면 좋겠어. 우리만으면 좋겠어. 우리만으면 좋겠어.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누군가를 처음 사랑하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도 처음의 얼굴을 갖게 합니다. 처음이라 서툴고요. 처음이라 조심스럽고 처음이라 더 소중한 마음. 오늘은 애쓰며 살아가는 노래와 처음 만난 영광 같은 존재, 그리고 건반 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쓰다는요, 자신을 애쓰며 살아내는 삶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들으셨던 노래 사랑의 말을 가르쳐주세요, 방청소, 그리고 봄이 오면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청소 봄이 오면에 이어서 이번엔 바람이 부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조금 느낌이 다른 곡이죠. 네, 즐기시면 가능하면 좋겠고요. CJ 아지트 튠업 소개에 따르면 쓰다는요, 자꾸만 사라져가는 나, 삶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미처 말하지 못한 불안과 흔들림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르는 포크와 포크록의 결을 갖고 있고요. 한국적인 포크 리듬과 독창적인 보컬이 특징으로 소개됩니다. 목소리가 보면요, 되게 완숙미가 느껴지는 목소리 같지 않아요? 네,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쓰다는요, 2019년 EP,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고요. 데뷔한 바 있고, 2020년에는 JTBC 드라마, 검사내전 OST에, 이전에 들으셨던 바람이 부는 대로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푸른 밤, 이런 노래들이 또 쓰다를 대표하는 곡들 중에 한 곡입니다. 푸른 밤 듣고 가시죠.

네, 진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스다의 푸른밤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이 스다라고 하는 가수가 표현하는 애쓰면서 살아내는 삶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란 표현이 되게 와닿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이 스다의 노래 중에 몇 곡 남지 않았는데요. 논스톱 뮤직플레이 주간 플리, 네, 어떤 날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스타의 마지막 곡 나는 이제 사랑이 싫어까지 듣고요. 2부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오늘 1부 논스톱 뮤직플레이 주간플리에서 싱어송라이터 스다의 음악을 논스톱 뮤직플레이로 함께 들었습니다. 네, 스다의 음악 뭔가 씁쓸하면서도 그 안에서 조금 뭔가 다른 감성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스타의 음악들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한 번씩 생각날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자,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간 김은총은요, 누군가의 첫 영광이자 첫 사랑에 가까운 존재를 위한 노래 준비했는데요. 가장 따끈따끈한 노래입니다. 바로 2026년 5월 5일에 작업한 곡이고요. 요 노래 여러분께 그 뜨거움을 계속 간직한 상태 그대로 먼저 들려드려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하게 글 작업도 했고 공연 때 선보였었던 그 곡이니까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의 첫 영광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사연자님은 그 아드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첫째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이었고요. 그 사연을 먼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지 1년이 더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받게 되어가지고 되게 반갑고 특별한 그런 사연입니다.
2: 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시즌2로 돌아온 실버건처럼 새로 들어왔어요. 2026년 5월 5일 도착한 영광이 엄마님께서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광이야, 안녕. 평소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엄마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준비했단다. 아픈 이별 뒤에 기적처럼 찾아온 너는 태명처럼 엄마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이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엿한 고3 수험생이 된 너를 보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리단다. 첫째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 싫어 늘 조심해왔는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견뎌내는 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먼저 앞서네. 영광아, 이제 장남이라는 무게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 우리 집 걱정, 엄마 아빠 생각보다는 이제 너의 꿈과 행복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결과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네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길 바랄게. 이름처럼 빛날 우리 영광이 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축복해.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아들. 다음으로 가사를 낭독해드릴게요. 가사. 나의 첫 영광. 매일같이 사랑한다 말하지만 오늘은 더 진심을 담아 말할 거야. 아픔 뒤에 기적처럼 찾아온 너는 내 가장 큰 기쁨, 큰 축복이야. 응원하는 내 마음이 혹여 네게 부담이 될까봐 늘 조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견디는 널 보며 너에게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해. 넌 내게도 처음이라서 더 소중한 거야. 조금 서툴기도 하지만 널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에게 닿아서 너의 앞날을 비추길. 응원하는 내 마음이 혹여 너를 무겁게 할까봐 늘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내 온 맘 다해 응원하며 매일 축복해. 넌 내게도 처음이라서 더 소중한 거야. 조금 서툴기도 하지만 널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에게 닿아서 너의 앞날을 비추길. 넌 나의 첫 영광이라 더 눈부신 거야.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넌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하니까 너의 세상을 펼쳐가. 내가 널 응원하니까 나의 첫 영광이니까.
1: 네, 사연과 가사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연을 받아가지고 되게 반가웠고 또 다시 찾아주셔가지고 물론 뭐 정호희만 곡으로 다시 만난 건 아니었고요. 이 남원 춘향제 기간에 공개 방송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야, 남원 춘향제가 진짜 대한민국 큰 축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춘향제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가서 참 놀랐던 기억이 있고, 축제 현장 한 구석에서 한 켠에서 공개 방송하는 그 자리가 되게 날도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만나서 더 반갑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사연에 맞춰서 곡을 썼고요. 네, 곡 제목은 나의 첫 영광이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그 원곡 스케치 작업했던 그날 것 그대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0: 네, 나의 첫 영광, 첫 스케치 작업 했었던 버전 들려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첫 스케치 작업 했었던 음원을 들려드리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는데 어느덧 이 전주에 가면 덕분에 익숙해져 가고 있네요. 좀 점점 뻔뻔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그렇지만 또 그 나름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은 뭐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 날 쓴 게 아니라 5월 4일 날 저녁 밤에 쓰게 된 쓴 곡이고요. 원래는 늘 당일날 아침에 곡을 쓰니까 그랬는데 왠지 더 마음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4일 전날 밤에 좀 꼼꼼하게, 그리고 공개 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더 일찍 써도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그냥 방송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공개 방송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현장 갔더니, 야, 이게 이 햇볕 때문에 가사랑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면서 막 코드 틀리고 또 그러면서 또 자책하고, 아, 또 주간기문청 노래 또 틀렸구나 이러면서 정말 그 틀리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더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늘 완벽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그래도 그런 노래를 들으시고도 너무 감동하시고 막 그 영광의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게 뭐 그동안 거의 200곡 가까이 썼지만 사연자분을 진짜 앞에 두고 그 노래를 발표하는 현장은 사실 이번 공개 방송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이상을 했어도. 그래서 그 순간이 저한테도 참 인상 깊었고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첫 영광 그렇게 쓰게 된 이야기들 다양하게 있는데 뭐 물론 일단 처음에는 좀 이 곡이 너무 심파로 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뭐 긴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글로도 정리해 왔으니까요. 에세이 낭독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1: 2026년 5월 5일 오랜만에 사연이 도착했다. 끝난 지 1년도 훌쩍 넘은 프로젝트였지만 다시 찾아준 전주 MBC 공개방송 덕분에 이렇게 새 사연을 하나 만나게 되었다. 이미 한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다시 이어진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참 반가웠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번아웃 속에서 보냈다. 노래를 쓰는 일도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곡으로 만드는 일도 잠시 내려놓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래서였을까 오랜만에 사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기뻤다. 게다가 5월이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그리고 전북의 대표 축제인 춘향제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니 이건 단순히 반가운 일이 아니라 조금은 설레는 일이었다.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의 기억을 되살리며 오랜만에 사연에 맞춰 곡을 쓰기 시작했다. 늘 그랬듯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이번에도 잘 쓸 수 있을까? 혹시 감이 다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늘 내 걱정보다 일은 수월하게 풀리곤 했다. 사연 속에서 고스란히 살려낼 말을 고르고 단어를 다듬고 입술에 올려 소리 내보면서 멜로디와 겨누기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노래 한 곡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 과정은 늘 마법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야말로 오랜만이었다. 어떻게 곡을 쓰는지 그 감각이 새카맣게 사라진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다. 기타를 잡은 손마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과연 내가 어떻게 200여 곡을 썼을까? 늘 의문에 빠지곤 했던 질문이 이번에는 더 크게 다가왔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생각마저도 어쩌면 곡을 쓰기 전에 항상 거쳐가던 나만의 루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타를 잡고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되뇌었다. 누군가 내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고 있으면 사연 속에 숨은 감정들이 어느새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이 나에게로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늘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잘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부를 이 노래가 사연자분께도 따뜻하게 가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써내려갔다. 적어도 내 마음에는 와닿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기뻐하면서. 이번 사연은 영광이라는 첫째 아들을 향한 애틋한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였다. 처음 사연을 받았을 때 나는 제목을 잘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의 이름이 워낙 인상적이었고 첫째 아들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 분명 의미 있는 제목이 나올 것 같았다. 그걸 잘 연결지으면서 조금은 참신하게 표현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제목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이럴 때 나는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일단 초안 정도만 남겨두고 가사로 넘어가곤 했다. 왜냐하면 가사를 쓰다 보면 사연과 더 가까워지고 그 안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사연에 맞는 뜻깊은 제목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기고 가사로 넘어갔다. 사연의 내용을 다시 훑어보았다. 엄마는 고3을 맞이해 애쓰고 있는 아들 영광이에게 속 깊은 마음속 이야기와 진심을 담은 응원을 전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동시에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떤 아픈 시간을 겪었는지, 태명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기적처럼 찾아온 영광이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다. 게다가 영광이는 첫째 아들이었다. 첫째라는 이유로 괜히 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을까봐 미안해하는 마음까지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네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펼치길 바란다고. 이 사연을 읽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떠올렸다. 나 역시 장남이었다. 첫째라는 이유로 괜히 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았던 순간들,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았던 시간들, 늘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돌아보니 엄마도 내가 첫 아이여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모님의 첫 아이였다. 그들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서툴렀을 것이다. 동생을 키울 때는 훨씬 수월했다는 부모님의 말을 떠올리며 그 말 속에 담긴 시간들이 조금은 이해되었다. 그래서였을까 엄마의 마음도 영광이의 마음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사연에서 고스란히 남길 단어들을 휘리릭 고르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첫 버스 가사로 가져왔다. 그런데 입술에 올려보니 어딘가 낯설었다. 노래 가사로는 조금 딱딱해 느껴졌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로맨틱한 표현을 찾다가 매일 니게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최종적으로는 매일같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다. 너와 나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첫 가사 부분이 정해지니까 버스는 비교적 순조롭게 완성되었다. 기적처럼 찾아온 존재, 축복이라는 표현들. 사연 속 감정을 그대로 담아냈다. 문제는 이어지는 프리코러스였다. 보통 코러스에서는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담게 되는데 아직은 그게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다. 그런데 내 경험상 프리코러스에는 하지만 그런데 같은 전환의 감정을 담는 게 좋다. 그래야 코러스가 더 살아난다. 다시 사연을 보니 엄마의 염려가 눈에 들어왔다. 응원하는 마음마저 부담이 될까 조심스럽다는 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영광이에 대한 고마움.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정확히 멜로디에 맞아 따아졌다. 정확히 8음절.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단어처럼. 그때 느꼈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후렴이었다. 여러 단어들을 입에 붙여보고 흥얼거리면서 내가 처음 이 사연을 읽었을 때 느꼈던 마음으로 돌아가 보았다. 그때 떠오른 문장이 있었다. 넌 내게도 처음이라서 더 소중한 거야. 이 문장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엄마에게도 처음이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소중한 존재였을 테니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가사였다. 그렇게 도입이 해결되니까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널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에게 닿아서 너의 앞날을 비추길. 가끔 이런 순간이 있다. 정말 내가 쓴 건지 누군가 나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 그날도 그랬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1절이 완성되면 2절은 훨씬 수월했다. 사연에서 못한 이야기들을 나눠 담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즈음 드디어 제목이 떠올랐다. 나의 첫 영광. 엄마의 서툼과 첫 아이라는 의미,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름까지 모두 묶어낸 제목이었다. 이름과 의미, 그리고 관계까지 엮어낼 수 있어서 이 제목이 떠올랐을 때 큰 희열을 느꼈다. 어느덧 가사는 마무리가 되어갔다. 후렴을 반복하면서 가사를 이미지화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가사가 있었다. 넌 나의 첫 영광이라 더 눈부신 거야.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이 문장은 아직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특히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이라는 표현은 더 고민해보고 싶다. 아직 음원 발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가끔은 단어 하나 때문에 몇 년을 고민하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에게 맡겨보기로 했다. 그 뒤에 이어진 가사는 사연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었다. 넌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하니까 너의 세상을 펼쳐가. 영광이에 대한 응원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엄마의 겸허한 마음이 너무 멋지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 화룡점점 같은 엔딩 가사. 내가 널 응원하니까, 나의 첫 영광이니까. 이렇게 곡이 완성되었다. 2026년 5월 5일. 공개방송 무대에서 사연자분과 영광이를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늘 이 순간을 상상하고 꿈꿔왔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그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 역시 울컥했던 것 같다. 이 곡 덕분에 내 엄마의 마음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사연을 만나 노래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다. 이 세상의 일상 속에는 부유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마음들. 그런데 노래를 만나면 그 감정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조금 더 빛나는 순간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잠시 비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치 있는 노래를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다.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노래를.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한 곡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0: 네, 그렇게 또 한 곡의 노래가 되었네요. 아, 정말 너무, 야,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롭게 노래를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사연을 만난 거, 또 이 사연을 채집해주신 작가님, 이렇게, 그 노래를 또 부를 수 있는 그 현장, 공개 방송까지 너무 알차고 벅차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뭐 계속 노래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곡을 쓰는 일은 저한테는 늘 감사한 일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쳐있기도 했었고 침체된 좀 오랜 동안 좀 터널을 지나는 그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이 곡 덕분에 또 다시 저에게도 그 계절의 여왕 5월처럼 좀 밝게 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첫 영광 그 새롭게 작업한 버전을 여러분께 올려드릴까 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들으면서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들려드릴게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자연스럽게 3,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아이나의 하루가고.

0: 네, 하루가고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3, 4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상한 초대석 이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 노래 하루가고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정말 수상한 분이에요. 네, 어떤 악기 하시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분을 앙상블을 이루는 피아니스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진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진아입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야,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는 단순히 그 피아니스트의 곡이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되게 멜로디가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서정미가 있고 좀 처연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하루가고는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를 모티브로 자작곡을 했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 깊어지는 그리움, 그리고 뭐 슬픔, 또 이런 마음들을 노래로 담아낸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는데 춘향가요? 또 마침 또이 5월이 또그 춘향과 또 연계가 있는 또 그런 달인데, 야, 너무 춘향제에서도 사랑받을 것 같은 곡인데요.
1: 저희를 꼭 보고 계신다면 저희
0: 그러니까
1: 한번
0: 네, 진아님께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 노래가 보니까 또 많은 또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된 곡이라고 들었어요.
1: 네, 저희 그 한국 음악 실현자 연합회에서 미분배 보상금으로 우수 실현 음반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 11월 11일에 발매된 곡입니다.
0: 가래떡 데이 날또
1: 네,
0: 발표가
1: 맞아요.
0: 됐네요. 여러모로 또 사랑의 테마를 엮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이 노래가 탄생한 배경도 좀 궁금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또?
1: 정말 몇 년, 2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0: 그렇게 많이 걸으셨어요?
1: 네, 실은 막연하게 이제 연주자다 보니까 곡을 쓴다는 거에 대한 로망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모티브를, 몇 마디 안 되는 모티브를 계속 흥얼거리고 생각하고 막 피아노를 쳐보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한번 해볼까? 맘먹고 한 게, 네, 이렇게까지 오게
0: 그니까
1: 됐어요.
0: 그만큼 애정을 쏟은 거잖아요. 저는 첫곡 진짜 저도 마음만 먹은 게뭐 4년,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나도 싱어송라이터 되고 싶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또 만들어서 세상 밖에 내놓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1: 맞아요.
0: 과정이 되게 지난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처음에 초안을 가지고 멤버들한테 이제 들려주고 했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0: 그러셨겠어요.
1: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편곡을 또 도와주신 언니가 계셔가지고 전문가가 계셔서 곡이 좀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늘 전문가들끼리는 늘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도와주시는 분들만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멜로디가 또 아름답고 그 작곡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곡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자부심으로 가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무튼 하루가고라고 한 노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예,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코너고요. 이 코너는 이름하여 AI 검색을 통해서 게스트분의 활동 내역들을 샅샅이 파헤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진아님께도 동일하게 AI 검색을 해볼게요. 네. 전주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이진아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 나오네요. 네. 자, 보니까요. 이진아님이라고 하는 분은 동명이인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피아노 연주자인 분에 더 가까운 분을 더, 중점적으로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진아님이 맞을지, 일단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진아님은 전주 전북권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된 기사로는요, 2025년 10월 25일 팔맞이 1912에서 열린 하프 스트링 아띠랑스 창단 연주회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켈틱 하피스트 전민희님, 첼리스트 배지환님과 함께 무대에 오른 이력도 확인된대요. 좀
1: 맞습니다.
0: 가장 좀 최근 그 공연 내용인 것 같죠? 그럼 일단 이 AI가 검색한 이진아님이 지금 제 앞에 계신 이진아님이 맞네요. 자, 그렇게 하프를 중심으로 한뭐 첼로와 피아노가 더해진 앙상블 공연으로 이제 알려진 공연도 이렇게 하셨고, 피아노라는 악기, 앙상블 안에서 호흡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삼아가면서 음악 교육도 중점적으로 하는 팔방미인형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맞나요?
1: 좀 민망하긴 한데. 네.
0: 정말 다양한 연주들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앙상블과 네. 호흡이 이렇게 주 그 포인트로 나오는 거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1: 네, 네.
0: 그 활동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저는 방금 검색해서 나온 것처럼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퓨전 팀의 리더로서 국악과 서양 악기의 조화로 이렇게 함께 모아라는 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요. 아마 처음에 우리가 하루가고라고 한 노래 들으셨을 때는 이분이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아닌 걸로 착각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그만큼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퓨전 장르에 도전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뭐랄까 주변에 흔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재즈나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한국음악이나 클래식 분야랑 콜라보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왜냐면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그 과거의 클래식 명곡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 되게 특화된 장르잖아요.
1: 네.
0: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퓨전이라는 장르에 도전하게 되셨어요?
1: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지만 네. 제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지만 좀 딴짓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0: 아, 딴짓을 많이 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요.
1: 저희 이제 친구들이 학교 날 때 차를 타거나 이제 언니들의 차를 타면 항상 클래식 FM을 틀고 다니세요, 정말.
0: 네.
1: 저는 멜론 차트에 있는 순위권의 노래를 듣고 다녔고요. 네. 그리고 뭐 실용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막 재즈 이런 걸 좀 조금 배우던 그런 딴짓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제 주변의 클래식 연주자들 보면은 그 자기 클래식 분야 음악들을 정말 그것만 좀 탐독하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너무 연습량이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대중음악 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런 대중음악이나 재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나 보네요.
1: 네.
0: 어떤 배경이신 것 같아요? 음악이 그냥 좋으셨나요? 듣기에?
1: 아, 그런 음악들을?
0: 네.
1: 네. 그냥 저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그런 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네. 맞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클래식보다는.
0: 그때 네. 들으셨던 곡 중에 좀 좋아하셨던 뭐 가수나 곡이 있으시다면요?
1: 많이 가려서 듣지는 않는데
0: 네.
1: 그 디에이드죠, 지금은.
0: 아, 네네. 어쿠스틱 콜라보.
1: 네, 너무 좋아했어요. 네.
0: 맞아요, 맞아요. 그대와 나 설레임이라는 노래가 네. 또 명곡이잖아요.
1: 네.
0: 그 앨범 저도 너무 좋아했었던 네. 곡, 앨범인데.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퓨전에 대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다른 클래식 피아니스트들보다는 훨씬 더 오픈마인드셨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또 본격적인 뭐 어떤 계기 같은 것들도 사실 좀 궁금해요.
1: 대학교를 다닐 때 한옥마을에서 저희가
0: 네.
1: 과에서 단체로 관람을 간 적이 있어요. 한옥 앞에 마당에서 야외 공연을
0: 하는데 네. 상설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1: 네. 그런데 네. 퓨전 팀이 딱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0: 품고 계시다가
1: 네. 그래서 이걸 실현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스스로 알아내고 찾고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0: 그러니까요. 어쩌면 다른 장르를 공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셈인 건데
1: 네, 네.
0: 이 음악이라는 것도 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퓨전 공연을 보고 반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거를 풀어내기까지 오래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럼 몇 년도에 그걸 풀어내셨어요?
1: 2021년? 네,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1: 네.
0: 불과 5년 전 이야기네요.
1: 네. 네.
0: 그러면 그 이전의 이야기가 사실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저도
1: 네.
0: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다 보니까
1: 네.
0: 좀 근본적으로 좀 그 컨텍스트 맥락을 좀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 처음 피아노를 이렇게 접하게 되셨던 나이는 언제셨어요?
1: 저는 7살 때 친한 친구가 피아노 학원을 먼저 다녔어요.
0: 네. 아,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1: 네. 부러워서 몇 번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때부터 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중학교를 가기 직전까지 한 번도 피아노를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선생님이 워낙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서 6년을 넘게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저를 이제 너를 피아니스트로 키우겠다 막 이런 거를 굉장히 포부를 보여주셔서 저는 제가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거든요.
0: 중학교 때 이미?
1: 초등학교 때.
0: 네, 초등학교 때 이미.
1: 네.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엄마 아빠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배웠어요. 방학 때 뭐 레슨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0: 간헐적으로.
1: 네. 그러다 이제 정말 뒤늦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비장하게 얘기를 해서
0: 출사표 던지는 것처럼.
1: 네. 정말 피아노 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0: 네. 그럼 고등학교 다시 전공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1: 네, 뒤늦게. 네.
0: 그럼 이미 그때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음악을 전공하기가 되게 퍽퍽한 시즌 아닐까요, 사실은?
1: 네. 그쵸? 네, 그러긴 한데 정말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전공생이 쌓아가야 되는 그 레퍼토리를 정말 너무
0: 이미?
1: 잘, 네, 많이 해주셔서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0: 네. 네.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또 진아님이 또 지금도 또 멋있는 또 선생님으로서도 살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쩌면 전 이중생활은 아니고 음악생활의 결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그래서 그 선생님과도 지금도 뭐 왕래하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1: 한 4-5년 전까지 그냥 자주는 못 뵀었는데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한번 인사드렸었고
0: 네.
1: 선생님이 서울로 가시면서
0: 그러면 또
1: 좀 연이 끊겼었어요.
0: 그럼 지금 또 그 진아님께서도 또 많은 또 우리 피아니스트 꿈나무들한테 또 따뜻한 선생님으로 좀 자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도 참 알고 계시겠네요, 선생님도.
1: 네.
0: 네. 그러면 또 교육도 꽤 오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1: 아이들 레슨을 시작한 건 대학 졸업 하기 직전부터였고요. 제가 지금 학원을 한 거는 29살에 처음 학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이렇게 음악 여정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단순 연주자로서는 정말 다양한 음악들에 이제 일조하게 되잖아요. 뭐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뭐 뮤지컬도 그렇고 뭐 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여정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궁금해지는 지금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곡의 연주곡을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곡 먼저 들려드려볼까요?
1: 지금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그 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투피아노 연주곡 마누엘 인판테라는 스페인 작곡가의 안달루시아 춤곡이라는 곡을 이 곡에는 또 스토리가 있는데 대학 선후배 사이로 지금까지 계속 가장 친한 동료로 지내는 저희 진선 언니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둘이 지금 계속 호흡을 맞춰온 게 한 15년이 됐고요.
0: 야.
1: 지금 비루토오조라는 연주 단체에서 같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진선이 지나는 파트너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같이 연주했던 곡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0: 네, 진선 진아 두 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투진스.
1: 네.
0: 네, 그러면 네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야 마누라 임판테의 안달루시아 춤곡, 예, 듀오 진. 네, 두 분이 연주하는 버전을 들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또 이런 인연이 뭐 15년 되셨다고요, 인연이. 네, 좀 자랑 좀 해주시죠.
1: 네, 저희가 대학 선후배 사이고 한 살 차이로 이렇게 만났는데 알고는 있다가 이제 저희가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한 팀으로.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 뭐 피아노를 같이 치는 것도 잘 맞고 마음도 잘 맞고 특히나 이제 먹는 게 잘 맞아서 가장 좋아하는
0: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셨어요. 네. 먹는 게 잘 맞는다.
1: 네.
0: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1: 뭐 가리진 않아요. 그런데
0: 두 분이서는요?
1: 둘 다. 그래서 뭐 하나를 이거 먹을까 하면 그래 하고 그냥 나서는데
0: 맞아요. 네. 그런 게 또 잘 맞는 거죠 사실은. 네. 뭐 어떤 메뉴를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1: 네.
0: 뭐 먹자고 했을 때 그거 같이
1: 네.
0: 맛있게 먹는 게
1: 네.
0: 네 그렇게 틈새 또 두 분의 맛 취향까지도 알아봤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정말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그 중요한 부분도 특히나 이제 미세하게 저도 포착이 냈지만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1: 네.
0: 하신 게 느껴졌어요.
1: 네.
0: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옆에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악보를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의 또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악보를 잘 보시지만 저의 그 넘기는 타이밍과
0: 템포?
1: 이런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을 때 뭐 두 장을 넘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이랬을 때 좀 연주자들이 당황하긴 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당황할 수밖에 없죠.
1: 네.
0: 네, 그 정말 어색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아니 저도 한 번씩 무대에서 제가 악보를 가져가서 보고 연주하지만 너무 어색할 때가 많아요.
1: 네,
0: 네, 그 감각 네. 지금도 목이 갑자기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주 또 보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 너무 호강하실 것 같아요. 이 진아님께서 직접 연주하신 곡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오셨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비루투오조 팀에 네. 대한 또 궁금함도 또 있어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그 방금 얘기한 언니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비루투오조이고요. 저희는 2002년에 창단되어서요. 김동진 교수님 문화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네, 제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교수님들하고요. 실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하면서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의 작곡가와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대형 시리즈 그래서 뭐 베토벤 전곡 소나타 전곡 연주회 또 쇼팽 전곡 연주회처럼 수일에 걸친 연주회도 지금 진행을 해왔고요. 클래식 음악을 널리 알리고 그 감동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단체입니다.
0: 그러니까요. 이 그 대중적인 면도 살리면서 그래도 그 피아노 연주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과 그 수준 높음을 또 펼치고 싶은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 팀 같아요.
1: 네. 네. 강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야, 그러니까 뭔가 학술 동인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랄까요?
1: 네, 네.
0: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쇼팽을
0: 쇼팽 네. 역시 쇼팽이군요.
1: 네 아무래도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 선율이 되게 선율이 귀에 꽂히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0: 네. 네. 피아니스트로서 쇼팽을 안 좋아하긴 쉽지 않죠.
1: 네.
0: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 또 들어봤고 비루투오조 또 공연도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시겠네요.
1: 네,
0: 올해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저희 지난 4월에
0: 벌써 하셨군요.
1: 네 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 발라드
0: 네.
1: 곡만을 이렇게 여러 작곡가의 발라드 곡만을 엮어서 연주를 했고요. 또 오셨던 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클라라 슈만이라는 슈만의 와이프예요.
0: 네.
1: 그 여성 피아니스트
0: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클라라 슈만의 러브 스토리.
1: 네. 네. 아시는구나.
0: 네. 네. 얼핏 들었었어요.
1: 아, 네. 그래서 그 클라라 슈만의 발라드를 연주를 했는데 클라라 슈만과 너무 사랑에 빠져서 네 정말 매력 있고 너무 좋았어요. 네.
0: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신 네. 것 같은 표정이신데 네. 좋습니다. 또 그런 활동들 또 보고 있는데요. 아, 참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게
1: 네.
0: 정말 여러 팀을 또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아까 뭐 켈틱 하프랑도 하시고 또 뭐 교육도 하시고 지금 비루투오조 얘기까지 또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또 모아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1: 네.
0: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모아 소개도 좀 해주시죠.

0: 네, 모아는 퓨전 국악팀이고요. 지금 제가 현재 리더로서 이끌고 있는
1: 아,
0: 팀입니다.
1: 리더셨군요.
0: 네.
1: 네.
0: 네. 그래서 클래식 악기하고 국악기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팀이고요. 클래식의 그런 딱딱함,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클래식에 있는 부드러운 음색과 고전적이고 그 아름다운 악기의 음색하고 국악이 가진 그 리드미컬함과 국악만의 그
1: 다이나믹한.
0: 깊이, 네, 감정, 이런 것들을 함께 합쳐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음색으로 좀 대중적으로 다가가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약간 포인트는 오히려 조금 더그 무게추는 클래식에 더 있으면서
0: 네.
1: 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 뭐 메시지적인 부분들을 국악이 담당하고 있는 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1: 정확하군요. 네. 제가 이렇게 왜 모아가 기시감이 있지 했는데 과거 오디션 현장에서 제가 이 모아를 만난 적이 있었죠.
0: 네, 저를
1: 네.
0: 당황시키셨던 그
1: 그러니까요.
0: 네.
1: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 뭐랄까 이 방송에 대한 그 진지함 그리고 설레임이 사실 느껴지시기도 하고 그게 또 긴장감이 적당한 긴장감 계속 느껴지시는데 제가 과거에 오디션 현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을 오늘처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게 그 오디션 같은 그 미묘한 현장 컴피티션 장소에서는 사실 되게 긴장되잖아요. 예기치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 평소에 그냥 할수 있는 말도
0: 네.
1: 되게 긴장되고 본의 아니게
0: 아,
1: 죄송했다는 마음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뭐 유감이 있었던 건 아니라 그냥
0: 네.
1: 응원하고 싶었고 순수하게 모아가 궁금했다라고
0: 아, 네.
1: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아의 자작곡이네요.
0: 네.
1: 네, 희알이 피어나다.
0: 네.
1: 요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인가요?
0: 그 저희 가야금 연주자인 서현양이 작곡한 곡이고요. 희알이라는 기쁠 희라고 해서 구아리랑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작곡을 했대요.
1: 네.
0: 그래서 구아리랑의 후렴가락을 바탕으로 해서요. 2절 가사에 담긴 그 기쁨, 풍년의 기쁨을 밝고 경쾌하게 풀어낸 퓨전 국악곡입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희알이 피어나다. 예, 모아의 곡입니다. 듣고 오시죠.

0: 네, 희아리 피어나다 김서현 씨의 자작곡이었고요. 모아의 버전 오리지널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모아에 대해서도 좀더 소개해 주시죠.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1: 저희는 2023년도에 결성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0: 네.
1: 네, 지금도 정말 배우는 자세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좋아서 하는 밴드 느낌이랄까요? 딱그 단어 자체. 네, 그래서 멤버들 간의 화합도 좋고 워낙 서로 으쌰으쌰 도와주자라는 그런 단체여서요. 즐겁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0: 좋아서 하는 밴드처럼 한다. 야, 그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사실 클래식 연주자분들 보면 이제 저는 가끔씩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합주를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악보 딱 놓고 거기서 또 칼같이 정확하게 하는 그런 더 프로페셔널한 장르처럼 사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따뜻함을 유지해 가는 앙상블인 것 같아서 좀더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1: 제가 일단은 좀 위계질서가 강한 것을
0: 스타일이
1: 별로
0: 아니시군요.
1: 좋아하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너무 그런 거를 좀 많이 겪어서 같이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즐거운 팀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연습할 때 분위기도 그렇고 공연장 가서도 좀 풀어지게 그렇게 서로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0: 그쵸. 아무래도 리더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규율이 너무 빡센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리더 탓이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네, 또그 안에서 또 서로 그런 케미가 맞는 거니까.
1: 저희 멤버들이 다 너무 마음이 좋아요. 마음 씀씀이가 좋아요. 네, 저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이
0: 네.
1: 이제 뭐 개인적으로 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저기 첼로를 연주하는 친구는 주한이라고 저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고 저를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0: 묵직한 첼로처럼.
1: 네.
0: 네.
1: 그래서 여러 팀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주한이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나는 너랑 끝까지 같이 할 거다. 어떤 연주를 하던. 그래서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고 바이올린 하는 우리 지선이는 저희 후배. 또 후배라서 이렇게 같이 주한이가 친한 후배라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0: 엮였군요.
1: 네.
0: 네.
1: 그리고 지금 이 희아리를 작곡한
0: 네.
1: 서연이는 저희 팀에 예쁨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막내인데 제가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0: 네.
1: 이제 그 성당에서 제가 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0: 성당에서 또 그런 인연이
1: 네.
0: 크구나. 무슨 어디 종교에서 멤버를 또 구해 오셨군요.
1: 네, 이상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0: 네. 천주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디 찔리신 건 아니시겠죠? 네. 그리고요, 이제 타악주자분도 좀 독특해요. 네.
1: 은설이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알던 친구는 아닌데, 이제 다른 팀을 같이
0: 하다가.
1: 하다가, 네. 아, 이 친구랑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팀을 결성할 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네, 와준 친구예요. 네.
0: 그러셨군요. 보니까 뭐 전주 대사습청에서 상설 공연도 하셨어요?
1: 네, 24년도에, 네.
0: 네, 그리고 막그 익산 천만송이
1: 네.
0: 국화축제라거나 막 이런 무대들
1: 네.
0: 또 보니까 막 다양한 카페들 또 찾아가는 공연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1: 카페.
0: 우리마당 뭐 이런 공연들도 하시고.
1: 네.
0: 네, 그러니까 확실히 퓨전이다 보니까 그 장르의 영역이 확 넓어지셨네요. 활동폭이.
1: 네, 아무래도 클래식 연주자들은 좀 공연장 안에서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모아를 하면서 다양한 곳, 그리고 다양한 장소, 그리고 호응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0: 그렇죠. 또 클래식 연주와 또 다른. 맞아요. 아무래도 저도 클래식 한 번씩 보러 가면 그 거의 숨을 죽이고 진짜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음악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되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곡들 중에서는 또좀 되게 뭐랄까 따뜻하게 느껴지는 곡들도 있지만 뭔가 예의를 다해야 될것 같은 클래식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모아는 또 다른 매력을 또 진한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아의 그런 업적이라거나 그런 공연이 있으셨을까요? 근데 보니까 다들 너무 따뜻해 보여요. 그 공연의 느낌
1: 그냥
0: 분위기가.
1: 뭔가 하나를 딱 짚어 싶어서 하기보다는요. 그냥 매번이 매 순간이 가장 좋았고 가장 최선을 다했고 가장 즐거운 무대였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모아 이야기로 이렇게 잘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또 진아 씨가 이렇게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번아웃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1: 네, 제가 좀 네. 단체를
0: 다양한 팀들을 하셨는데 지금 네. 오늘 언급하지 않은 팀들 중에도 많은 팀들이 있으시죠. 더 소개 좀 해주실래요?
1: 아, 저희 또 피아노 다이어리라고 네. 오정선 선생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또 연주 단체에서 연주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프 아까 네. 연주는 제가 팀에 소속된 건 아니고요. 저 또 친구가 네. 팀의 리더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있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서 네. 또 학원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네. 와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번아웃이 안 오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1: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처음인 것들이 많았어요. 모아를 하면서 뭐 서류를 쓰고 막 대표로서 막 이끌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 어깨가 무거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아 우리 애들이 좀 더 무대에 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한참 위축되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작년 좀 말에. 그래서 아 나 이거 좀 번아웃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0: 무기력해지고.
1: 네.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번아웃을 오히려 이겨내고자 말했어요. 나 번아웃이야. 나 지금 요즘 일하기 힘들어. 번아웃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가만히 놔두시질 않더라고요. 그 시기를. 네, 그래서
0: 어떻게 가만두지 않던가요?
1: 뭐 실명을 걸어내도 되죠.
0: 네, 그럼요.
1: 제 친구 주한이는 이제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서류랑 나 번아웃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 서류 안 쓸 것 같더니 쓰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 너무 고마운데? 그랬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요. 아침에.
0: 네.
1: 자기 오늘이 그 공모 접수 날짜야.
0: 쓰지 말자고 했는데.
1: 그래서 그 일정을 다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0: 아, 매니지먼트.
1: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많은 부분을 도와줬고 이제 저희 동생들 중에 한 명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업 서류를 실은 네. 너무 쓰기 싫었어요. 기한이
0: 막혀서. 어렵죠.
1: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사업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러면 좀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딱 대답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또 서류를 쓰고 네 계속 좀 단련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지치지 말라고.
0: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번아웃을 좀 오래 세게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약간 여파가 있는데 이게 주변에 말하기가 사실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계속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그걸 홍보하고 있는 스토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나 번아웃이야 얘기하는 게 되게 안 믿겨질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를 용기 있게 주변에 얘기할 수 있는 벗들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부럽고요. 또 그걸 또 잘 받아주면서 약간 그러면 내가 진아를 지금 끌어줘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니까 친구들의 우정이 또 이 방송에서 네.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네,
1: 고맙습니다.
0: 네 어느덧 뭐 영상 편집까지 올리시는 경지에 지금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 가장 즐겨 듣는 곡이시라고 하네요. 사는 네. 게 니나노라고 하는 곡이고 아 동명이인 이진아 씨 곡인 거네요.
1: 네.
0: 아, 요 노래를 준비를 하셨군요. 그러면 요 노래를 보니까 사는 거 뭐 별거 있어 인생은 즐기는 거야 라면서 듣는 곡이시라고 하는데 네. 요 노래를 그러면은 지금 들어볼까요?
1: 네,
0: 네. 네, 좋습니다. 네, 라이브 버전입니다.

0: 네, 동명이인인 피아니스트 이진아,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의 사는 게 니나노라고 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야, 너무 곡도 잘 골라오셨네요. 이 진아님의 결과 또 맞는, 또 그러면서 또 보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1: 네.
0: 또 한국 음악적인 요소도 있는 퓨전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이 노래를 그렇게 듣고 나면 번아웃이 많이 해결되던가요?
1: 아, 이 노래는
0: 네.
1: 그 조금 오래된 노래예요. 나온 지는. 근데 자주 들었던 건데 요즘 들어 다시 꺼내게 된것 같아요.
0: 네.
1: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뭐 별거 있어. 자꾸 이제 가사가 또 네,
0: 네.
1: 사는 게 니나노 하면서
0: 삶을 좀 이렇게 가볍게 무거움을 좀 덜어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진아님이 확실히 전주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음 하면서 또 학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과 또 다양한 공간들과 좀 관계를 많이 맺으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공연자가 아닌 걸로도 또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최근 공연도 있으셨잖아요. 어제.
1: 아,
0: 네.
1: 저희가 지무단의
0: 네.
1: 김은정 대표님하고 근무를 하시는 그리고 이제 판소리 하시는 김사랑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셋이서 좀 결성을 하게 돼서 아직 정식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0: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1: 주말 연휴 동안 열심히
0: 네.
1: 고창과 전주와 공연을
0: 그러니까요.
1: 다녀왔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 수상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을 몸이 한 두세 개 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언제 가르치시고 공연 또 자기 독주회와 또막 비르투오즈 활동, 모아 활동 또 어떻게 다 이렇게 감당하시는지 그러면서 또 기획서도 쓰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번아웃 안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가장 또 애정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선생님이신지도 궁금하고요.
1: 저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0: 네.
1: 저의 표현보다는 이제 저희 학원을 오는 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0: 네.
1: 아이들이 진짜 머물고 싶어 하고, 그냥 집에 가기 싫어하는 학원. 이제 뭐 피아노가 물론 배우는 것이라서 100% 즐거울 순 없지만 그 안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아서 되게 즐거운 곳인 것 같아요. 머무르고 싶은 곳, 이런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0: 그러니까요. 저 진짜 학원 몇개 다녀본 적은 없지만 갈 때마다 마음에 다짐이 필요한 건데 집보다 더 좋은 학원이면 뭐말다 했죠. 그렇죠? 아이들이 막 집에 안 가려고 그러나요?
1: 근데 자기들끼리 실은 노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뒤돌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저를
0: 뒤돌면
1: 찾아요.
0: 선생님이요?
1: 선생님 뭐 있잖아요? 선생님 뭐 있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0: 마치 옛날에 그 땡전 뉴스처럼 뉴스픽 하면 어떤 대통령 소식 알려줬던 것처럼 바로 찾는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선생님을 계속 찾으면 안 귀찮으세요?
1: 귀찮을 때도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이제 그냥 제가 약간 레슨 쉬는 타이밍에는 저도 같이 놀아주고 좋은데
0: 네.
1: 계속 레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0: 그렇죠.
1: 선생님을 오히려 찾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조금 힘들긴 한데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0: 네. 그럼 연주자로서는 요즘 활동이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그럼 하루 일과가 아이들과 만나고 또 연습하시고 뭐 그렇게 흘러가시나요?
1: 네, 요즘 연주가 실은 끝나고 나서 연습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쉬는
0: 아, 그쵸.
1: 날까지.
0: 쉬어가셔야죠.
1: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고, 이제 저희 학원에 또 전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0: 그러면
1: 그래서.
0: 또 과거 진아님의 그 초등학교 진아님 시절처럼 그렇게 또 코칭을 하고 계시겠네요.
1: 지인의 아들인데,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0: 벌써부터 넌 피아니스트야 이러시면서
1: 아니요. 아직 더 해야지. 막 아직
0: 네
1: 멀었어. 이렇게
0: 진아님의 선생님보다는 더 엄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이야기들 또 자연스럽게 엮어가면서 우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피아노로 이어가는 연주자 진아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도 좀 궁금해요. 어떤 연주자로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마음으로 느껴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0: 마음으로 느껴지는
1: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많지만 들었을 때 아, 무언가 가슴에 남는 피아니스트.
0: 그럼 이미 꿈 이루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 연주 듣고 말은 안 했지만 느끼는 부분들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
1: 그런가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0: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해서 네, 네. 늘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 마음에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셨을 텐데요.
1: 아, 최근에.
0: 네.
1: 그 이제
0: 슈만과 연주... 클라라. 네.
1: 네, 그때는 이제 좀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저희는 워낙 너무 잘하는 피아니스트들이라서 이제 네. 애썼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0: 그렇죠, 그냥 서로 그냥
1: 네, 네, 네. 그냥 뭐 우리 진아 클라라 슈만이 생각난데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0: 네.
1: 저희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셋이서 가무악을 같이 하고 있던 팀에서 연주가 다 끝나고 해주시는 말씀이 아, 진아는 소리가 참 좋더라. 무언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순간 기억이 났어요.
0: 아, 네. 그렇죠. 뭔가 가슴에 남겨지는 연주라는 것은 뭔가 약간 지문처럼
1: 네.
0: 좀 독특한 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악기를 연주했고 같은 사람인데도 뭐랄까요? 그 미묘한 터치부터도 그렇고 진행 흐름의 느낌이 호흡이라는 것도 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을 하셨으면 이미 성공하셨는데 앞으로 꿈을 새로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1: 칭찬을 더 받고 싶은 나이인 것 같아요.
0: 한창 칭찬 받고 싶을
1: 네,
0: 나이.
1: 네, 네.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칭찬할 수 있도록 더 자랑하고 싶은 거 지금 아껴둔 거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1: 지금 또 약간 레드콘이 생각나는데.
0: 왜? 지금 레드콘도 생각나시고 지금 얼굴도 지금 레드가 되셨는데
1: 네, 지금 또 당황하고
0: 이렇게 또 막상 멍석을 깔아드리면 네. 자랑을 못하시는 네. 겸손한 진아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AI가 자랑하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문학적으로 진아님을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대보다 사람 곁에서 오래 음악을 지켜온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했는데 좀 마음에 드시나요?
1: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0: 그런가요?
1: 네, 그 친구 정말 네. 마음에 드는데
0: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무대가 정말 많이 계속 감사하게도 주어지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남겨지고 싶은 거는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인 거니까
1: 네.
0: 그런 점에서 같은 결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1: 네.
0: 계속 그렇게 되실 것 같고
1: 네.
0: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시니까 조금 더 확신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1: 네.
0: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는 좀 계속 그런 것들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게 계속 나를 나아가기도 하긴 하지만 번아웃이 왔을 때는 좀 한없이 좀 지치게 만드는 그런 기제이기도 하니까 진아님께서 그런 자부심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개인적인 바람, 응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단순한 피아노 연주자, 단순한 피아노 선생님보다는 전주 지역 안에서 공연과 뭐 교육과 기획을 함께 이어가는 정말 팔방미인형, 생활형 연주자에 가까운 분이라고 AI가 찾아주었어요. 그 이외에도 보니까 뭐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저는 좀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긴 또 전주니까요. 전주 로컬 예술 생태계 안에서 꾸준히 활동하신다라는 표현이
1: 네.
0: 저한테는 또 좀 동료로서, 동지로서 네. 가깝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거 어떠세요?
1: 저는 연고지이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전주라는 곳이 기품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저는 정서에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0: 정서에 잘 맞죠?
1: 네.
0: 앞으로 그 누군가는 이렇게 전주에서 나고 자라서 계속 활동하시니까 연고지니까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진아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다 우리 지역 문학에 이바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늘 기억하셨으면
1: 네.
0: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게 맞으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어찌 보면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자부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죠.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앞으로의 포부 밝혀주시죠. 그냥 인사만 하셔도 됩니다.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1: 네. 아, 저 그 약간 앨범에 땡스투처럼
0: 네.
1: 말씀드려야 제가 오늘 그 실은 성가대 정규 연습 날인데 라디오에 나온다고 지휘자님 비롯해서 어른들이 내 연습을 빼주셨어요. 네네. 지금 보고 계실 건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예뻐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아 멤버들 꾸준히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애정 한 분 한 분 다 챙기는 기나님의 모습이 되게 사람 냄새 나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디에이드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마지막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전주에 오면 이진아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1: 이렇게
0: 네, 먼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지다님과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이진아입니다.
0: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1: 아니, 몰라.
0: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1: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0: 응,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1: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2: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김밥 한 줄을 구이 접어다 윤을 비치는 어느 강에다 섞이지 않아도 그냥 두었다 다를 바 없기에 그냥 두었다 통틀 역이 되면 다시 오려나 걸음걸이마다 멈춰서려나 순자와 그래도 지구를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5월 5일 104회 어린이날이죠. 국립박물관 등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리 꿈나무들 행복한 웃음소리가 듣는 우리 어른이 행복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각자의 길에서 건강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지난주 화요일부터 출판사 문학동네의 정사령작 설자은 금성에 오다 죄송합니다. 설자은 금성에 돌아오다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만나고 계시죠. 자은은 항해중 아내와 딸과 동행한 상인이 두 여인을 폭행한다고 의심을 하던 중 두 여인이 사라지고 두 여인과 같이 탄 상인이 죽음을 맞는 걸 보게 됩니다. 본선의 부사가 자은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34쪽부터 들으시겠습니다. 폐는 곧 마전도를 떠났고 자은은 선전과 목인군을 도움을 받아 우이 사람 예운의 시신을 살폈다. 오이라면 어디더라? 옹진. 옹진입니다. 자은이 중얼거린 말에 목인군과 선장이 동시에 대답했다. 옹진의 예시라 뭔가 생각날 듯 말 듯한데 인군이 찌푸리며 덧붙였다. 찌푸리고 있을 때도 웃는 것처럼 보이는 묘한 관상이었다. 자은은 죽은 자의 목부터 그 아래로 손길을 옮겼다. 이게 뭐지? 예은의 소매 안쪽에서 뭔가 만져졌다. 막대 끝에 둥근 게 달린 단단한 물체가 꿰매져 봉해져 있었다. 죽인 자가 가져가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는 물건인지 몰라도 뜯어봐야겠소. 선장이 작은 칼을 건넸고 다시 소용을 다할 옷도 아니기에 자은은 대범하게 뜯었다. 손을 넣어 잡았을 때부터 보통 물건은 아니다 싶었는데 꺼내어보니 진주 머리 장식이었다. 둥글고 흠없는 진주는 자은이 살면서 봐온 중 가장 커다란 것이었고 구경하던 여럿이 동시에 숨삼키는 소리를 낼 정도였다.
1: 이런 머리 장식은 왕비의 머리에서나 볼 수 있겠는데
0: 떨어뜨리기라도 할까 손이 떨렸는데 인군이 손을 내밀기에 넘겨주었다.
1: 백제의 세공이야. 인군이 흘낏 보더니 화가 냈다.
0: 어떻게 바로 와오? 당초 무늬가 구름을 닮은 데다 여기 진주를 물고 있는 죄임스 부분이 정교한 것이 백제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요즘은 어디서든 다 잘 만드는 것을.
1: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라가 따라오려면 100년은 멀었어. 백제가 망한 나라긴 해도 물건 하나는 최고로 만들었지.
0: 다소 오만한 발언이었지만 누반 박사가 되려고 해왔다니 참작해서 들어야겠다고 자은은 생각했다.
1: 이거 값이 꽤 나가겠는데요. 시장에서 사고 팔 만한 물건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0: 선장이 말했다. 이 정도 거대한 진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건 왕경에서도 한 손에 들지 않을까?
1: 그 정도인가?
0: 인군이 묻자 자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매를 꿰매 숨길 만큼 귀한 물건이었다. 달 같은 진주를 두고 갔다면 살인자의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고 봐도 좋을 듯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리 값나가는 물건은 아닐 것이다. 동행한 일꾼들이 사라진 게 없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도망갈 곳도 없고 곧바로 우심을 사기 쉬운데 그랬을 것 같지 않았다. 진주 머리 장식 외에 몸에서 다른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속으로 사과하며 옷을 벗겨보자 몸의 앞면에는 시반이 보였고 뒷면에는 그것과 별개로 둥근 멍이 있었다. 뒤에서 올라타 목을 조르며 무릎이나 발로 누른 모양이었다. 땅 위에서라면 옷에 신발 자국이 남았을지 모르는데 아쉽게도 해상생활 며칠 만에 흙먼지는 모두 날아가고 누구의 팔자국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인군이 죽은 자의 손가락을 만져보았다. 손가락까지 굳었으니 한밤중에 죽은 것이 틀림없어.
1: 일단 두고 가판아래로 내려가지. 짐들을 하나하나 뒤지자 머리 장식만큼은 아니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정과 은정도 괴짝으로 나왔다. 이자의 목적은 뭐였던 걸까? 금성을 통째로 살 생각이었나? 기가 질리는 부유함이었다. 한 번의 항해에 이렇듯 전 재산을 걸다니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여러 배에 나누어 보내기도 불안하긴 했겠지.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었나 보군. 어느새 자은과 인구는 서로 말을 놓고 있었다. 누명을 쓸까 두려워 다른 이들은 물러나 있기만 했는데 인구는 그렇지 않았다. 더 잃을 게 없는 자의 가벼움일지도 모르겠다고 자은은 생각했다. 부유한 상인이 죽고 그 가족은 바다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보안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은포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나? 듣기로는 길어야 사흘이라던데. 자은은 입술을 깨물었고 인구는 송곳으로 미를 뜯었다. 서로가 그러는 모습을 보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죽은 자를 똑바로 눕히고 간단히 봉에 두었을 때 심각한 얼굴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황마상인, 비단상인, 약재상인이 자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우린 그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은은 무슨 말인가 싶어 약재상인을 바라보았다. 바다를 건너는 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노련한 배가 있고 미친 배가 있고. 아니, 잠깐, 그럼 난 어느 쪽이요? 선장이 끼어들었다. 그쪽은 둘 다에 속하지. 미치기만 한 것보다는 낫군. 선장은 쉽게 물러섰다. 어쨌든 저 정도 물건을 다루는 자를 지금껏 우리 셋 중 누구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몇 대 되지 않는 배가 주로 사신단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데 말입니다. 따로 움직일 때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간 이 일을 해왔다면 당연히 한 번쯤은 마주쳤어야 해요. 게다가 그 사람, 비단 상인이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생각에 잠겨 말했다. 금성의 큰 시장 동시에 대해 말할 때 완전히 틀렸어요. 상인이 금성을 드나들었는데 동시를 모른다?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랑 이야기하다가 들통났지.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는지 곧 입을 꾹 다물고 어울리지 않더군요. 직접 가본 게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로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은은 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로 그랬으리라 고개를 끄덕이고 알려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상인이 아닌가? 문서도 거짓으로 꾸민 걸까? 자은이 다시 예은의 문서를 펼쳤다. 만약 그랬다면 위험한 짓이었을 겁니다. 선장이 말했다. 들켰다가는 목을 베일 텐데요. 특히나 사신당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런 짓을 하면 구렁텅이에 제 발로 달려드는 거죠. 그거야 자은이 장안에 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서를 목숨처럼 품었다. 혹 젖을까 해질까 몇 급으로 감싸서 늘 손다는 곳에 두었다. 문서가 기능한다는 것은 곧 나라가 기능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단순히 금성의 발을 딛는 거라면 지어내고 꾸며낸 핑으로 어찌저찌 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성하는 사고도 좋게 남을 보화를 가지고 그게 목적일 리는 없지 않나. 인근과 자은과 추측을 나누었다. 성 하나를 살 수 있을 보화. 성은 살 수 없지만 그의 버금가는 것을 살 수 있겠지. 뭐가 있어 그런 게? 관직. 에이, 신라의 오랜 가문들도 넘쳐나는데 왕경의 관직은 무리더라도 옛 기반인 웅진 쪽을 노렸다면 가능했을 거요. 특히 이런 시절엔 사람이 늘 모자라고.
0: 이런 시절?
1: 뭐라 해야 하나? 나라의 틀을 새로 짜 다지는 시절?
0: 아, 그런 시절인가?
1: 내 쪽은 전해 들은 게 없다 보니. 죽은 자가 사려했던 게 관직이라면 문서는 진짜여야겠군. 인군이 끄덕였다. 바다 위에서는 알 수 없으니 일단은 그렇다 하고 다음을 살핍세. 인군과 자은은 함께 생각의 고리를 짚어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각자 서로를 평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꿈속에서 부르던 노래가 깨어나는 순간에도 입술에 남아 이어질 때가 있다. 어쩌면 그 노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잠이 물러난 걸지도 모르지만 그날 새벽 자은이 깨어날 때가 그랬다. 단번에 눈을 떴고 입술은 가사를 기억하며 달싹이고 있었다. 달 같은 진주를 네 머리에 꽂았다. 내 머리에 꽂았다. 그러자 먼저 일어난 인군이 바로 뒷부분에 받아 불렀다. 삼촌 궁녀의 머리에 보름달이 떴다 졌다 하였네. 자네는 노래 전체를 아는가? 나는 한두 구절밖에 알지 못하네. 백제인에게 그 쓸쓸한 노래에 대해 묻는 것은 편한 일이 아니었다. 자은은 인곤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치는지 보고 싶었지만 새벽 빛이 어두웠다. 짧은 노래네. 어린아이들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인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주었다. 현인이 아직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용왕이 보낸 빛나는 보물, 금구름으로 귀히 받쳐 노래가 뛰어난 이에게 주겠다. 춤이 최고인 이에게 주겠다. 차라리 우리를 슬퍼하며 기릴 이에게 주시지요. 저희가 좋겠네. 어리고 여린이. 달 같은 진주를 내 머리에 꽂았다. 내 머리에 꽂았다. 삼백 궁녀의 머리에 보름달이 떴다 쳤다 하였네.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듣기 나쁘지는 않았다. 가사로 언제쯤 지어졌을지 추측할 수 있었다. 거의 30년을 살아남은 노래였다. 300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은이 작게 코웃음을 쳤다. 300이든 3000이든 입에 붙은 숫자지. 어쨌든 오늘 발견한 진주가 노래 속의 그 진주일까? 인구는 자은보다 노래 가사에 관대했다. 이어진 물음은 자은의 것이기도 했다. 오이의 예시라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자은의 말에 인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도 기억해냈군. 백제의 마지막 왕을 소정방에게 넘긴 것은 예군. 예식진 형제였지. 그 형제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 솔직히 자은에겐 관심밖이었다. 인곤은 들은 소문에 대한 불명확한 기억을 짚어나갔다. 백제 출신들 사이에선 말들이 떠돌았지. 형제 모두 승승장구해서 당의 조정에서 장군직을 받았나 뭐 그랬을 텐데. 형인 예군 쪽은 아마 사신으로 외에도 갔을걸. 아직 살아있을까? 죽었을 나이 아닌가? 나이로 가늠하면 예우는 그들의 손아래 형제일까? 자식일까? 조카나 사촌, 그보다 더 먼 친척일 수도 있지. 영달을 노렸던 것만큼은 그 집안 사람답군. 영달을 노렸다. 장은은 질문만 사슬처럼 늘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0: 왜 당에서 벼슬할 생각을 접고 돌아가려 했을까? 가봐야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있을 리 없는데.
1: 요즘 장안 전국도 심상치 않지 않나. 흑치상지도 곧 아슬아슬해질 거라는 소문이 있어. 사만 출신들, 당의 자리 잡았다 해도 기반이 흔들리기 쉽지. 공로의 기억이 희미해지자마자 그런 흐름을 잃고 돌아가려 했다. 미안하게 되었지만 백제 출신들을 다 살펴봐야 할 것 같네. 자네를 포함하여.
0: 왜?
1: 만약에 보화를 훔칠 셈이었다면 배에 타기 전에 훔쳤을 거야. 아니면 배에서 내린 다음이나.
0: 그거야, 그렇지.
1: 예원을 마음 먹고 죽이려고 했어도 육지에서가 훨씬 쉬웠을 테고.
0: 그것도 그렇지.
1: 계획한 게 아니었다면 우연히 같은 배에 탔을 때 얼굴을 알아본 거야. 죽이려던 게 아니라 그저 시비를 걸렸다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 니놈 집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내 가족 누구가 옹진성에서 죽었다. 너만 배가 부르게 잘 살았구나. 한대 쳐주려다가 일이 과해져 버린 거지.
0: 배에 놀린 칼로 치지 않은 건 그리 설명할 수 있겠군.
1: 그렇게 말하면서도 인고는 별로 납득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선원들과 객들 중에 백제 출신은 16명이었다. 그 중에 예시 집안 사람을 알아볼 만큼 나이가 있는 사람은 폭을 넓혀 줄여도 7이었다. 따로따로 뱃집으로 불러 주궁해 보았지만 격하게든 심드렁하게든 믿을 만한 태도로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0: 아니, 대체 왜 아직까지 앙심을 품고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 전쟁으로 끌려나가긴 했지만 그저 집에 가고 싶어하는 졸이었습니다.
1: 죽은 자요?
0: 태어나 처음 보는 자예요. 설령 과거에 마주쳤다 해도 먹고 사는 게 바빠 누구 얼굴을 외울 만큼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1: 당대로 당은포 근처 사람인데 그 부근은 나라가 계속 바뀌지 않았소. 결국 내 나라는 무치 아니라 바다라 여기며 산다오. 웅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은은 7명에게 더 캐물을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2: 어쩌면 나라나 출신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네.
1: 목인고는 내심 그러길 바란다는 듯 말했다.
2: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주먹 다짐이었을 수도 있지. 엎치락뒤치락 때리다가 목을 콱 졸라버린 거라면.
1: 그랬으면 시끄러웠겠지. 선장이 애초에 술은 얼마 못 실게 했는데. 그런 류의 일이었으면 여자들은 왜 없앴나. 갑판에서 예운을 죽인 다음 여자들을 갑판 아래에서 끌어냈다고. 그 와중에 아무도 잠에서 깨지 않았고.
2: 자네, 그 딸 쪽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 네네, 그렇게 쳐다보더니만.
1: 인군이 자은의 심중을 꿰뚫었다. 자은은 서로 묶여있던 문열을 잊을 수 없었다. 안개 낀 밤에 바다에 던져졌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맞서기는 어려웠다 해도 왜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둘 다 그 시점에 이미 혼자란 상태였단 말이야.

차은을 바라보았다. 차은이 얼른 설명했다. 섬에 배를 대었을 때 썼던 뗏목이나 작은 배를 이용한다면 몰래 선단의 다른 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설명을 듣던 선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이고, 그리 될 리 있겠습니까? 물론 그날 밤 바람은 없다시피 했지만 멈춰 있는 배와 해변을 오가는 것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죠. 망망대해에서 움직이는 배 사이를요. 노를 무척 잘 젓는 뱃사람이라면, 건장한 뱃사람이 죽어라 젓는다면, 아이, 그래도 그렇지 없어진 뗏목도 없지 않습니까? 공자, 영 엉뚱한 방향으로 궁리하고 있는 거 아닌지요? 노를 젓는 게 무리였다면 밧줄은? 선장, 내가 이 배에 밧줄들을 좀 봐도 되겠소? 자은은 배에 있는 모든 밧줄의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종이와 붓을 들고 그날 새벽 잠시라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 다른 배들의 위치를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의 술자운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야, 너를 지금 묶어 안경을 벗어 던져 넌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5월은 초록의 계절, 실록의 계절입니다. 4월이 꽃마중이라면 5월은 실록 그 자체입니다. 장미는 가지를 세울 시기에 가장 격렬적인 황홀함을 주고 아카시아 찔레꽃이 향기를 내뿜는 청초한 하늘에 우리를 반겨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달입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기념하며 자연들을 섬기는 계절로 평생 고마움을 갖게 하는 달입니다. 역동의 계절 5월은 시작과 끝을 생각하며 기쁨에 넘치는 실록의 계절 5월을 반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윤윤서의 문경세제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박문경, 배들어 온다, 황민호, 오라버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천호동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굴은 천호산 기슭에 있는 석회암 동굴입니다. 종유석과 석순, 석초가 잘 남아있는 동굴로서 입구에서부터 약 30m, 너비 약 15m의 큰 구덩이가 있는데 이곳을 수정공이라 부릅니다. 수정공의 중앙 정면에는 지름 5m, 높이 20m에 달하는 큰 석순이 솟아있어 눈길을 끕니다. 천호동굴의 한 곳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데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 폭포가 되며 천호동굴에는 박쥐, 곱둥이, 폭토기 등 동굴성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굴 생성물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약 2억 5천년에서 4억 년 전에 것으로 추정되며 호남 지방에서 하나뿐인 석회암 동굴입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은 한길 남짓으로 속칭 용추라 전하며 가물면 비오기를 빈다라 하여 조선 중기 이전에 동굴의 존재가 알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익산 천호동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임현정, 봉선화 연정, 정연아, 봄날이야, 이정희, 사랑은 미련 없이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호 원장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 햇볕도 화사해지는 봄철이 되면 피부도 산뜻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교적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질환이나 트러블이 쉽게 일어납니다. 봄철에 피부에 흔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갑자기 따가워지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황사,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2, 3시간마다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지수가 높다고 하여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자나 양산 등으로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며 각질이 일어나 피부가 칙칙하고 지쳐 보이기 쉽습니다. 피부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만 피부의 주름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가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세안한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조절되어 있는 지성 피부용 수분 크림을 사용하여 여드름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 증세도 흔히 나타납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위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곧바로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비누로 닦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우나나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좋은 봄입니다. 건강한 날씨와 함께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봄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조은지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 아가씨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포천에서 전주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 방송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소리문화 컨텐츠 쇼 방송은 처음인데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조은지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네.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조은지 씨.
1: 네.
0: 조은지 씨가 노래하실 때.
1: 네네.
0: 그 대부분 다른 분 이렇게 웨이브 하는 것보다 조은지 씨가 웨이브 할 때는 강물이 흐르듯이 그 손끝이 예사롭잖아요.
1: 아, 그래요?
0: 예, 뭐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타고난 손끝 맛이라고 해야 하나?
1: 연습 같은 거는 물론 뭐 가수니까 당연히 네. 해야겠죠. 네. 근데 누구한테 배우고 이런 건 없고요. 네. 제 스스로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는 그 무대에 올라가면 그런 제스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굉장히 웨이브가 자연스러워요. 진짜 물을 흐릴 때 쫙 이렇게. 거기다가 손끝까지 딱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1: 어떻게 손끝까지 보셨나요?
0: 제가 보는 게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1: 예사롭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리고 아, 한국 무용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1: 전혀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전혀
0: 와 없습니다. 그러면 몸에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시면서 그렇죠. 원래 몸은 잘 움직이는데 손은 따로 놀거든요 대부분. 근데 손끝까지 막 굉장히 멋졌어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조은지 씨는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1: 저는 노래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0: 아.
1: 뭐, 좀 얘기하자면 짬밥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음원 네. 나온 지는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0: 아.
1: 그래서 노래를 굉장히 이제 행사장 전국을 다니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이제 중간에 제가 잔치 행사, 7순잔치, 예. 8순잔치, 9순잔치, 100순잔치, 효잔치를 참 사회를 보면서 엄청나게 전국을 와. 다 다녔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제 과제 활동 하면서 때때로 잔치 행사가 있으면 또 간혹 하죠.
0: 아, 네네. 네. 저도 한국에 살면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깨라는 말이 꽤 오래됐는데 그게 깨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가 언제예요?
1: 25년 이상.
0: 아, 25년?
1: 네네.
0: 아, 깨 하면 25년이에요?
1: 저 제 입장에서. 왜냐면 네. 음원 나온 시기는 이제

0: 님께서는 뒤로 쓰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앞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음악과 함께 입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손주들 손잡고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들은 큰 박수 한호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 이야. 네. 네. 앞으로 오시는 분들 깨 얘기하면 내가 겁먹어야겠네. 아, 깨 나오신 분들은 장난 아니네 스케일이. 네. 와, 굉장히 경력이 많으시구나.
0: 짬밥만 좀 있는 것 뿐이죠.
1: 와. 그때 좀 돈 됐죠.
0: 그때가 돈이 되죠.
1: 그죠. 예.
0: 요즘에는 너무 힘들고, 예. 무대에 설 자리가 아시다시피 많지가 않잖아요. 너무나도 이 새로운 가수분들이 예. 많이도 올라오고, 프로그램 예. 자체가 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 밥벌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와. 네. 그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0: 어떤?
1: MC 이렇게 사회 보면서.
0: 감동 먹었을 때 네. 제가 이제 칠순잔치를 그 전에 충청도 쪽 어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두 분이 결혼을 안 하시고 사신 거야.
1: 아.
0: 그래서 두 분이 그 칠순잔치를 맞이하게 됐어요.
1: 칠순까지 결혼 안 하신 거예요?
0: 안 하신 거예요.
1: 야.
0: 그래서 네. 그걸 뭐라 그래? 그 옛날에 그 머리에 쓰는 거와 그 옷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칠순잔치 해드리면서 결혼식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1: 와.
0: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1: 네.
0: 굉장히 엄숙하더라고요. 그 잔치 행사에. 그래서 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좀 신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여쭤봐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1: 네.
0: 어쩔 수 없이 잔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1: 네.
0: 근데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또 상황이었나 봐요. 그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자녀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1: 와.
0: 근데 또 어르신들 주변에 어르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MC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약간 난감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1: 마음이 아팠겠네요.
0: 네네.
1: 와.
0: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
1: 네.
0: 놀지를 않아요.
1: 놀다.
0: 그냥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 밥만 먹고. 그럴 때가.
1: 네, 참말로.
0: MC를 많이 보시는 분이시면 알겠지만, MC들이 엄청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놀고, 혼자 뛰고, 혼자 다 해야 되니까.
1: 이야.
0: 그런 것 때문에 좀.
1: 예. 이렇게 공감이 한 300% 되죠?
0: 예, 그렇죠, 그렇죠.
1: 와.
0: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에피소드가 정말 진짜 많습니다.
1: 진짜 노래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 신청하라면 찬송가?
0: 안 해요. 찬송가 하고, 노래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래갖고 몇 시간을 또 저 혼자 하는 경우가 또 많았죠. 네네.
1: 와.
0: 죄송한데 좀 선글라스 좀 쓸게요.
1: 예, 왔다.
0: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1: 이야. 진짜
0: 가뜩이나 멋있는데 더 멋있어 보여.
1: 아, 네, 진짜 멋있네요.
0: 멋있죠.
1: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끼고는 안 했죠.
0: 아, 가끔씩 이제 저기 제가 신이 나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네. 그냥 막 한복 입고 춤을 춰요.
1: 네.
0: 어르신들 같이 더 좋아하시더라고 호락이 불어가면서. 하는
1: 와, 네. 아 진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0: 네네.
1: 야 예사롭지 않다 웨이브가 진짜 큰 강물 있잖아요. 대동강 이런 데서 물 촥 그렇게 그냥
0: 웨이브로 네.
1: 와 웨이브가 막 이렇게 하면서 손끝을 막 이렇게 하는데
0: 뭘 와, 보셨길래 그래?
1: 아 이 한국 모형 저는 조금만 봐도 압니다.
0: 아 그래
1: 느낌을 예
0: 아, 그래
1: 예, 예 나오네 나와 와 정말 야 한 몇 군데라 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 MC를
0: 아우 뭐 셀 수도 없죠. 엄청난 전국을 다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예, 셀 수는
1: 예.
0: 없어요.
1: 예.
0: 몇 군데라고도 셀 수 없습니다.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다녔어요. 네.
1: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최고로 벌은 데가 어딘 것 같아요? 한번
0: 어디라고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거기다 현찰로 주고 와가지고
1: 네. 막 그렇죠.
0: 가방에다 그냥 만 원짜리 봉투 그냥 막 이렇게 갖고 온 적 있었던 데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어느 동네요? 이쪽 저 어디 때?
0: 전국을 다녀가고 그런 데
1: 있어. 비밀이시구나.
0: 네네. 비밀이라기보다는 네. 하도 많이 다녔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리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1: 네.
0: 특별하게 뭐 네.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 외에는.
1: 네. 네. 원래 전주 방송국이
0: 네네.
1: 그 남들이 안 물어본 것 좀 물어봐요. 네.
0: 많이 했어요.
1: 아, 그러신가?
0: 네. 정말 많이 했죠.
1: 가족분들한테 와 정말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칭찬받은 적은 언젠가요?
0: 저희 가족분들한테 칭찬받은 적은 없고 네. 서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포천의 임영웅이가 제 후배잖아요.
1: 예.
0: 포천이고 하기 때문에
1: 예.
0: 언니 집을 갔는데 언니가 임영웅이를 응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동생은 가수인데 어떻게 임영웅이를 응원하고 있냐.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1: 예.
0: 아, 또 지금 현재는 또 제 응원을 또 많이 하고 있죠.
1: 아,
0: 그때 당시 조금 삐졌었죠.

0: 조금 서운하더라고.
1: 아, 그러시구나. 아유.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곡 듣고
0: 네.
1: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은지 씨의 곡, 안녕 내 사랑 들어보겠습니다.

0: 조은지 씨의 곡 안녕 내 사랑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조은지 가수는 포천시 태사모 봉사에 유상록 봉사에 노래하는 타로 가수 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타로도 하시고.
1: 네.
0: 어때요? 타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1: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해요, 제가.
0: 아, 타로 하시면서?
1: 타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해 첫 해 했는데 첫 해 대박이 났어요. 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뭐 그때 모셔서 보셨던 분들이 그냥 전화 상담으로 네. 많이 하지, 네. 타로 방송으로는 그, 저기 뭐야, 그 타로 점사를 보질 않으시더라고. 어쩌다 한 분, 그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네. 분들이 가끔씩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꾸준히 일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무조건 아침 8시에 하고요.
0: 아.
1: 그리고 화목토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포천시 태사모 봉사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1: 그 포천시에서 그래도 가장 퀄리티 있는 단체고 네. 태사모라는 뜻이 뭐냐면 저희 슬로건이에요. 태상 네.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모두 함께 아니 태산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이루어 모두 함께 나누자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음과 뜻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쌀 나눔 봉사가 있어요. 포천시 어르신들, 네. 독거노인 그리고 한가정 부모를 이렇게 다 나누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제가 쌀을 어깨다 쥐고 이렇게 포천시를 다니면서 나눴죠.
0: 쌀을 일일이 이렇게 네,
1: 저희 회원이 한 80명 가까이 되는데요.
0: 네.
1: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포천시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그 단체입니다.
0: 와, 네. 봉사를 많이 하시네요.
1: 네, 많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0: 와.
1: 네. 봉사 정말 좀 여유가 있다면 맨날 그 봉사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아, 그래요?
1: 예, 예.
0: 와, 타고나셨구나. 봉사하는 마음을. 와. 다시 얘기가 뒤로 약간 가서
1: 네네.
0: 그 수많은 이렇게 고위원 칠순 해가면 이렇게 하셨는데
1: 네.
0: 그 이렇게 부모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네.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수많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1: 처음에는 눈물이 네. 너무 많이 나죠. 근데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고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하고 같이 저도 이제 늙어가는 나이다 보니까
0: 네.
1: 이제 같이 예, 즐기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나이를 또 이렇게 거꾸로 드시는지
0: 네.
1: 굉장히 또 행사장에 가면은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0: 아.
1: 네네. 제가 이제 백순 잔치 종종 백순 잔치를 해드린 적도 있고
0: 백순 와.
1: 그리고 저기 뭐야 어떤 지역에 13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갖고 한 150명가량의 또 어르신들도 칠순 잔치를 지역마다 한 자리에서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0: 같이 이렇게 네. 오셔가지고.
1: 한 150분 정도 오셨는데 한 지역에서 열 몇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MC를 또 보면서 한 적도 있었지요.
0: 와.
1: 네네.
0: 그러시구나. 네.
1: 그러면은 사진 찍고 인사 올리고 뭐 이렇게 술잔 올리고 절하고 내려오고 또 어르신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좀 네. 꽤 많이 걸리죠.
0: 이제 네. 많이 소요되겠네요.
1: 네네네. 소요가 많이 되죠. 네.
0: 조금 전에 그 진짜 사회 보시는 거 보니까 술술술 나오는 것만요, 그냥. 하도 많이 해보셔가지고.
1: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또 MC를, 네. MC로도 가는 그 무대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좀 싸게 맥히니까. 가수 따로, MC 따로 부르려면 그쪽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0: 네.
1: 한 사람 불러갖고 MC도 보고 노래도 좀 해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또 한 두세 곡도 하게 되니까. 네, 그래. 불러만 주십시오. 하고 합니다.
0: 일단 가성비를 생각하면 조은지 씨를 불러야겠네요.
1: 네, 저를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를 홀라당 뒤집어 놓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그러실 것 같아. 웨이브가 네. 대동강물이요.
1: 대동강이 이렇게 파동을 칩니까?
0: 아니야.
1: 대동강 파동 칩니까?
0: 살랑 이렇게 오는데, 오, 멋져.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조은지 씨가 네네. 가장 서고 싶은 무대가 있다던가 아니면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1: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0: 네,
1: 없고 그냥 네. 어떤 무대든지 그냥 불러만 주면은 열심히 달려간다는 그런 마음이지 네. 정말 어디 큰 무대 서야 되겠다 작은 무대 서야겠다 물론 큰 무대는 무조건 좋은 거겠죠.
0: 네.
1: 무조건 큰 무대는 좋은데 어떤 무대든지 간에 우리 저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0: 네.
1: 굉장히 그런 함성과 환호를 많이 해주시는 그 자리가 제일 저한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0: 와, 네. 아 좋습니다. 마인드 좋으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조은지 씨의 두 번째 선곡 각 종목의 사랑한다면 들어보겠습니다.

0: 조은지 씨의 목소리로 사랑한다면 잘 들었습니다.
1: 제가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타로 방송을 네. 처음에 1월 달에 거의 한 10시간 이상 시켰어요.
0: 10시간이요? 하루에?
1: 네. 그래갖고 성대결절이 온 거예요.
0: 와.
1: 그래갖고 노래를 해서 성대결절이었으면 억울하진 않은데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사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오.
1: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0: 불편이 있다고 문자 오신 분들은 꼭 타로를 봐주세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불편 없을 거예요.
1: 네, 네, 네. 네.
0: 조은지 씨는 이렇게 연습하고 할 때 어디다 주안점을 쓰세요? 그 노래 그 가사말 아니면 음악 아니면 전체?
1: 전 전체적인 거. 왜냐면 이제 우리 저를 보시는 분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해야지 우리 저를 봐주시는 우리 관객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호흡을 같이 하고 좋아하실까 이런 것 좀 많이 신경 쓰고
0: 네.
1: 또 제가 이제 제 나이에 비해서 또 댄스를 또 해요.
0: 아, 잘하시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신경을 쓰는 편이죠.
0: 아.
1: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쪽에다 시선을 두고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중점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아, 곡 선정할 때 노래마저 좋지만 약간 몸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고.
1: 그렇죠.
0: 관중도 같이 호흡할 네네. 수 있는.
1: 행사, 어떤 행사에 따라서 네. 이 행사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네네.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도 많이 해보셨지만 여러 가지 뭐 대략적으로 한 몇 가지 친다면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1: 일이요? 일 많이 했죠.
0: 예, 네, 어떤 거?
1: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포천 아가씨 가서 좋은지 외모는 저렇게 생겼네, 날라리 같네, 이런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0: 네.
1: 산이고 들이고 다니면서 그 건강에 좋은 것들 많이 캐가지고
0: 아.
1: 그 효소를 많이 담아서 진짜 노점상에서도 팔고
0: 와.
1: 그리고 김치 장사도 좀 했었고.
0: 네.
1: 장아찌.
0: 아, 그렇게 안 보이네.
1: 장아찌 장사도 했었고, 장아찌 담아갖고, 저희 장아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0: 아,
1: 산나물
0: 그래요?
1: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장아찌 장사도 했었고.
0: 와.
1: 정말 많이 했었어요. 빈대떡 장사도 했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
0: 네.
1: 나가서 뭐, 모자 판매도 했었고.
0: 아.
1: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안 한 게 없습니다.
0: 토탈이네.
1: 보따리 장사. 그래서, 와. 3년 전에 그 시니어 트롯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상금 2억 원짜리. 그래서.
0: 네.
1: 그때 당시 이제 그 김정 선생님 작곡가, 그리고 한용원
0: 김정호?
1: 김정호, 이제 등등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심사도 보고 하셨는데, 저의 사연.
0: 네.
1: 가수분들이 이제 그런, 써서 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게 어떻게 눈에 띄었는지 제 거를 쭉 읽어주시면서 저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했는지, 보기에는 강남 스타일인데, 어찌 이렇게 시골 촌 여자처럼. 참 고생을 에이. 많이 했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 많은 가수분들 눈물 흘린 가수들이 많았어요. 그 순간에.
0: 와.
1: 예, 정말 애기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보따리 장사하면서
0: 뭐
1: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좀 몸에 좋다는 거 이제 어르신들한테 배워갖고 뜯어서 효소도 담고 장아찌 담고 그래서 팔고 다니고 그랬어요.
0: 와, 그래요?
1: 네네.
0: 가장 맛있는 장아찌는 어떤 거예요? 그 소재가 재료.
1: 산나물 장아찌 같은 게 많죠.
0: 아, 산나물 장아찌?
1: 나물 장아찌. 방풍, 요번에 제가 누구를 선물을 방풍나물 장아찌를 줬더니,
0: 예.
1: 이거는 장아찌가 아니라 보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와.
1: 그리고 이 보약 냄새가 확 나더라고.
0: 아.
1: 너무,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앞만 보고 정말, 저 누누이 방송, 제가 정말 방송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0: 네.
1: 라디오 방송을 많이 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 없고 백 없는 가수는 아마 저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지 않았나.
0: 와.
1: 네. 열심히 달렸습니다.
0: 기술과 어떤 그 일에 대한 집념이 있어서 그렇게 다 남들한테 그것도 내놓을 수 있게 뭐 장아찌든 됐든 뭐 판매가 됐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요.
0: 아.
1: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의상 리폼.
0: 아.
1: 연예인들 의상 리폼을 제가 네. 싹 해드립니다. 가지고 오면은.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보다도 더 멋있고 이쁘다고들 다 해요.
0: 와, 기술이 막 진짜 다양하시네.
1: 손재주만 조금 있어요.
0: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네. 와. 조은지 씨의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1: 인생곡을 뽑는다면? 그거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근데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는.
0: 네.
1: 그 제 음원 나오기 전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는 우리 김수희 선생님이 화등을 참 많이 불렀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랬는데 너무 노래를, 그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 네. 너무 이 창법이 김수희 선생님이랑 똑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가 허스키하다 보니까.
0: 와.
1: 근데 그거는 이제 김수희 선배님의 그 목소리를 따라한 게 절대 아니거든.
0: 와.
1: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 작사가 장경수 선생님께서는
0: 네.
1: 저만 보시면 좋은지 화등 한번 불러봐라 그러셔요.
0: 아, 그, 오.
1: 그러면 이제 또 좋게 또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늘도 화등을 제가 그 선곡을 하려다가
0: 예.
1: 또 비슷하다고 할까봐.
0: 와.
1: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3년 전에 시니어 트롯 경연대에 제가 합격한 곡이 화등이었습니다.
0: 와, 그래요? 화등 한번 한 소절만 들어볼까요?
1: 아유, 아닙니다.
0: 네.
1: 아, 안 하겠습니다. 네네.
0: 와. 네.
1: 그래서 김수희 선배님의 화등, 그리고 김수희 선배님 노래를 대체적으로 다 좋아해요.
0: 아, 네. 거기에 좀 맞나 봐요. 그 목소리가 이게.
1: 네, 그리고 그, 저기 뭐지, 그 진성 선배님 노래. 진성 선배님 노래는 이제 무대에서 제일 많이 하죠, 제가.
0: 아, 네. 남자 거 되면 좀 센데.
1: 거의 남자 노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아.
1: 특히 진성 선배님 노래는 무대에서 가장 뭐 기도합니다는 뭐 지금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못난 놈 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도 그렇고 동료 가수들도 그렇고 희한하게 남자 노래가 나랑 맞는다. 그리고 진성 선배님 노래가 저랑 또 맞는다고 하고 기도합니다는 부르는 가수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진성 선배님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그 노래를 제가 했어요. 선배님 좀 평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아.
1: 제가 이제 봉사를 또 유창로 선배님하고 같이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0: 네.
1: 그 요양병원에 거기 가면은 꼭 그 어르신들 앞에서 기도합니다라는 노래를 제가 꼭 합니다.
0: 아, 포천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또 가서 한번 테스트 받았나 봐요. 잘 이렇게 하시는가?
1: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뭔 방송이 있어갖고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0: 아.
1: 근데 진선 선배님이 거길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죠.
0: 아, 그러시구나. 네, 오.
1: 좀 어떻게 하면 또 더 나아질까 했더니 그 끝에를 잘라지 말고 조금 길게 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아.
1: 그 기도합니다 노래. 진선 선배님 노래를 가장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0: 네, 오. 진짜 소재 뭐 이야기 뭐 일 뭐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보니까.
1: 아, 그렇지다.
0: 예. 네.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 마칠 시간 됐습니다.
1: 저기 오이애 씨 빼고 저랑 그냥 같이 하면 안 돼요? 쭉.
0: 아주 좋아요. 아, 그 네네. 컨셉. 아, 아이고.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아쉽네요. 다시 한번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1: 네네, 감사드리고요.
0: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저는 거리도 사실 있잖아요. 있어도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참 즐거웠고 또 와보니 이렇게 스튜디오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큰 줄 전혀 몰랐습니다.
0: 네.
1: 정말 좀 전에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라디오 방송을 정말 꽤나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0: 네.
1: 근데 크네요. 방송국이.
0: 예. 네. 네. 땅값이 싸잖아요, 이쪽에.
1: 크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 이렇게 우리,
0: 네.
1: 우리 가수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0: 네.
1: 감사한 마음으로 오니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네요.
0: 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우리, 소리 문화 콘텐츠 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에는 우리 여러분 댁내에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항상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 근심 걱정 다 없애주고, 올해만큼은 눈물 흘리는 일 없고, 눈물이라 하더라도 기쁨의 눈물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 기쁨의 눈물만 흘릴 수 있도록, 좀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올해는, 모든 일 하시는 일 다 대박나시고, 첫째는 건강이니까, 건강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 아가씨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좋은지 많은 사랑과 응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무대에서든 어떤 방송에서든 제 머리 스타일 보면 제가 묵은지 동생 좋은지 제 맞구나. 제 동생은 오이지 짠지 다 있는데요. 저희 언니가 묵은지입니다. 이래도 좋은지 저래도 좋은지 여러분들 좋은지 많은 사랑 응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좋은지 씨도 음악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지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지 씨도 음악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1: 네네.
0: 지금까지 조은지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좋은 하루가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조은지 씨의 목소리로 소리새의 통나무집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신년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조은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무지개 크리스탈 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꽃과 나무들은 고개만 들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낮춰보면 우리 발밑에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개미자리, 괭이밥, 꽃말이, 낯선 작은 들꽃들이 조용히 피어있는 풍경 말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는 그 작은 아름다움을 지나치기 쉽지만 잠시 걸음을 늦추고 바라보면 그 안에도 충분히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의 여유를 내어 주